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이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준비한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발매한 최충웅의 가야금 정악 천원지방에 담겨있는 여밀락 전바탕입니다. 이 음반은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을 역임한 최충웅 명인이 자신이 연주하는 가야금 정악을 모두 8장의 음반에 담아낸 거질의 음반입니다. 8장 음반 중에 첫 번째 CD에 담긴 것이 여밀락 75분이고요. 두 번째 음반이 보허자와 만파정식지곡 경풍년 염양춘 수룡음 그리고 세 번째 음반이 밑도들이와 웃도들이 평조회상 그리고 네 번째 음반은 현악영산회상과 천년만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반이 남창가곡 전곡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반이 여창가곡 전곡 이렇게 해서 무려 CD 음반 8장에 이 음악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이 음반을 낼 즈음이 최충웅 명인이 국악에 몸담은 지 언 6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점이라 하면서 명인이 2001년에 국립국악원을 떠나면서 정년 기념으로 발행한 가야금 정악보에 담긴 악보와 똑같은 내용의 음반을 제작해서 그 악보를 보고 이번 음반을 함께 들으면 가야금 정악을 배우고 익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이번 악보 속의 음악을 모두 녹음하고 음반을 내셨다고 밝혔습니다. 평생을 국립국악원에 몸담고 활동하시면서 내내 연주해온 음악들이지만 그 음악들을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음반으로 만들어낸 작업은 큰 공력이 필요했는데요. 이처럼 지난 2010년에 음반으로 내셨습니다. 오늘 그 음반 중에 첫 번째에 담긴 여밀락 전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된 여밀락을 가야금 독주로 매 장의 여음까지 모두 들어보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여밀락이란 음악은 원래 조선 세종대의 복례의이란 음악에 포함되어 있던 곡이고 용비어천가의 노랫말 일부를 부르는 곡이었지만 조선 후기에

여밀락 1장부터 7장까지 전곡을 75분 23초, 1시간 15분 23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하신 최충웅 명인, 이분은 1961년부터 2001년 6월까지 국립국악원 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국악사를 거쳐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악장, 음악감독, 지도위원으로 4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이후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양주풍류학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평생 국립국악원에 몸담고 계시면서 2001년에 정년 기념으로 발간한 가야금 정악보에 담긴 모든 곡을 음반화해서 2010년에 출반한 그 음반 중에 첫 번째 음반에 담긴 여밀락 전곡을 들어보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전승의 여밀락이 최충욱 명인의 가야금에 고스란히 담겨서 이렇게 보존 전승이 될 수 있게 됐는데요. 악보 속 음악이 이렇게 실제 연주로 구현이 되고 그걸 배우는 후학들은 악보와 음원으로 명인의 좋은 연주를 고스란히 전수받을 수 있게 돼서 이 음원은 우리 음악사에서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시간에 오늘은 지난 2013년에 발매된 최충웅의 가야금 정악 천원지방 중에 첫 번째 CD 여밀락 전 바탕을 듣는 순서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곡 감상 시간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곡 한 바탕을 노래할 때 가장 끝곡으로 연주하는 노래 남녀가 함께 부르는 가곡 태평가 골랐습니다. 김경배, 김월하 두 분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의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는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에 남산 국악당에서 정기연주회를 여는데요. 다음 달 4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남산에 위치한 남산국악당을 찾으시면 양주풍류학회의 음악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청성곡 들려드립니다. 김정승의 대금연주입니다.

청성곡 김정승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이 계절에 듣기 좋은 맑은 우리 음악들 함께 나누셨는데요. 대청마루 넓고 마당에는 초록빛 이파리가 반짝이거나 함박꽃이 활짝 피어있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음악을 들었다면 참 멋진 5월을 보낸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풍경이 아니었다 해도 이 5월의 마지막 날을 풍성한 우리 음악으로 들으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5월의 마무리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

를 위한 잡지를 발행하는 곳 독립 잡지 개간 홀로의 이진송 편집장님 이야기 듣고 뒷자리 9808 쓰시는 또사님 문자 주셨습니다. 황동규 시인의 홀로움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단순히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아니라 환해진 외로움이라지요. 아마 개간 홀로도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잡지 같습니다 하셨네요. 환해진 외로움. 아, 참 좋은 표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담긴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문자로 보내주세요. 50원, 100원에 샵 0302 그리고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 다시 듣기 되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나비의 꽃들의 노래 듣겠습니다.

0: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계속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를 그 담당을 해오셨었고 굉장히 안정적인 길을 걸어오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0: 네. 이게 사실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1: 하다 보니까 네.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는데 어쩌면 몰라서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용감하게.
1: 네.
0: 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사회적 책임 분야 담당하시면서 안정적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네.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왜냐면 사실 그전에도 의미 있는 일 하긴 하셨거든요.
1: 네.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 전에도 자살 예방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걸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쓰고 있는 SNS 상담 채널
0: 네.
1: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자살 예방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해왔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저의 삶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는데
0: 네.
1: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과연 내가 가진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냥 그런 일을 하는 나와 나 자신을 이렇게 그냥 돌아봤을 때 그냥 월급쟁이 나가 되어 있는 거를 좀 어느 순간 직면하게 됐습니다.
0: 누군가를 돕는데 그냥 직업적으로 돕는
1: 네.
0: 거죠. 이런 전화가 왔으면 이렇게 응대하면 될 거고 뭐
1: 네,
0: 이런.
1: 맞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삶의 모토로 살고 되게 가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저를 좀 돌아보면서 그럼 좀 더 직접적으로 뭔가를 뛰어들어서 20대의 열정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0: 그때는 몇십 대였는데요?
1: 40대였습니다.
0: 근데 40대인데 20대의 열정으로
1: 네. 왜냐하면 또 돌아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그 열정이 아직은 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0: 왜냐면 보통은 40대가 됐으니까 이젠 20대 열정으로는 못 살고 뭐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1: 제가 생각보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0: 네.
1: 네. 근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저를 위해 쓰고 있었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제가 원하던 삶은 저를 위해 쓰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0: 네.
1: 타인을 위해 쓰는 에너지를 되게 갈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그, 이제 타고나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을 뵈면, 아, 이래서 세상은 또 돌아가는 거구나.
1: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렇게, 근데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 특히 이 물에 관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세요?
1: 네. 저는 처음에는 저희 본부장님,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본부장님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걸 같이 개발하신 분이고요. 저는
0: 네.
1: 개발자는 아닙니다.
0: 네네.
1: 근데 이제 그 개발하신 분이 이제 이 저희 제품이 주로 사용되는 시장들을 보니까 개발도상국이나 그리고 ODA 시장이나 이런 데에 저희 제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에게 처음에는 도움을 청하셨어요. 그런 곳에 저 제품을 전달할 수 있게 좀 소개를 해달라. 근데 처음에 이 제품을 보자마자 아 이거는 저는 세상을 구할 제품이다라는 약간 확신이 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돕다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 일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이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
0: 네.
1: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것.

0: 시대는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1: 네.
0: 훨씬 더 심해지고, 그리고 기술 개발이 될수록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를 더 우선시.
1: 낙과도 좀다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저희는 이 물질을 개발한 것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1: 네.
0: 그 초심을 어쨌든요.
1: 네.
0: 근데 이 물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또 어쩌면 그분들입니다.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필요한 대상을 먼저 하자로 저희는 방향을 정했고요. 사실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1: 네.
0: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같이 팀으로 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이 가치에 다 동의를 해줬고, 이거를 위해 열심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마음이 모아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약간 이렇게 들려요. 탄소가 요즘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사실 탄소를 가장 배출하지 않는 사람이 그 피해를 제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것처럼 지금 우리 대표님도 약간 결국에는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일단 여기부터 구해야 돼가 그런 맥락과도 좀다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저희는 이 물질을 개발한 것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1: 네.
0: 그 초심을 어쨌든 지켜보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다 처음엔 그렇거든요. 다 처음엔 초심을 잃지 않아야지. 근데
0: 네.
1: 이렇게 좋은 물질인지 또 어떤 기술을 통해 그 문제를 풀어가, 아까 이제 좀 계략적으로 해주셨지만 요거를 직접 한번 설명을 들려주세요.
0: 저희는 일단 첫 번째는 물 문제.
1: 네.
0: 뭐 유엔이 SDGs에 전 세계가 해결해야 되는 과업을 지정을 해줬잖아요.
1: 네.
0: 그중에 물 문제가 6번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기술로 일단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첫 번째 비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앞서 제가 저희 기업 소개를 할때 국위 선양 이런 말씀
1: 네.
0: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게 이제 시장을 보다 보니까 ODA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국제구호 뭐 이런 시장들도 이 제품이 굉장히 필요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거기에도 정수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너무 애석하게 우리나라에

0: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사명감을 어쩌면 그분들을 통해서 더 얻게 된 것 같아요.
1: 어떻게 눈물 나. 근데 뭔가 예를 들면 우리 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렇지 않아요?
0: 네.
1: 내가 진짜 이거 믿기 때문에 믿는 바닥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럼요. 되잖아. 믿습니다.
1: 기술과 사람을, 팀을.
0: 맞습니다. 네. 저는 저희 기술력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하고 있고요. 저도 이걸 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 물이 굉장히 좋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 물의 수준이 그러니까 척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네.
0: 그 척도라는 건 WHO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유럽이나 동남아에 가서 생수를 사 먹어도 물갈이 하시잖아요.
1: 배앓이 많이들 하시죠. 여행자분들 특히.
0: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배앓이를 하는 물을 팔 수 있는 건 그만큼 그들의 수질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1: 벌써 기준을 통과해서 파는 물이 그건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최소한 212가지 그리고 사실 요즘 아리수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저희 중에 하나가 또 생태독성에 네. 대한 테스트를 한 게 있어요.
1: 네, 네.
0: 그 생태독성은 뭐냐면 물벼룩을 24시간 동안 이 저희가 정수된 물 안에 놓고 24시간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51마리 정도가 죽으면 약 50%가 거기서 사망을 하면 방류를 해도 되는 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1: 네.
0: 근데 저희가 한 마리도 안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태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한 생태를 만드는 물.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한 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되게 놀라더라고요. 이게 솔직히는 좀 이해가 안 된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미소 컴퍼니의 위쉬 들으셨습니다. 위쉬빌더의 김효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물 문제가 심각하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그냥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정도인가요?
2: 제가 경험한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 그리고 네네. 케냐 페루 뭐 이 정도 나라들하고 저희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먼 나라이면서 가까운 나라죠. 여행으로 생각하면 너무 가까운 나라지만 거기에 가서 살거나 원조를 해야 되는 곳

0: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물이 어디든 있으면 그냥 거기에 설치하면 되는 거라서 학교에 오염된 물이 있으면 학교에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학교로 물을 뜨러오게 하고 공부를 하게 만들자라는 약간 비전을 같이
1: 이왜그
0: 네
1: 샘 파주시는
0: 맞아요
1: 일들도
0: 우물
1: 많이
0: 맞아요
1: 하시잖아요.
0: 우물이요
1: 예, 그 우물이랑 손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디든 판 다음에 정수, 판
0: 맞아요
1: 다음에 정수 이렇게 하면 되니까.
0: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해가지고 우물을 많이 팠잖아요 근데 그 우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워킹되고 있지 않은 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1: 팠는데 물이 안 좋, 너무 안 좋다든가.
0: 맞아요 그리고 고장이 났다거나

0: 예를 들어 뭐 경제적 격차가 있을 수 있고 네. 인프라 부족 일 수도 있고 지역 불균형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스팟스팟스팟으로 보면 하나씩은 해결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것들이 브릿지가 안 되는 거예요.
1: 아, 네네.
0: 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야 네.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기술을 다루시는 분들은 기술만 보고 인프라를 보시는 분은 인프라만 봅니다. 그리고 지역 불균형 문제만 보는 분들은 그것만 봐요. 저는 이게 다 연결이 되고 다 같이 만나야 융합이 되어야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인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뭐 간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간만
0: 맞아요.
1: 어떻게 한다고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닌 네. 것처럼.
0: 네.

0: 물도 한몫하고 있지 않나요?
1: 영양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물이 네. 좋아야
1: 맞아요.
0: 피부가 좋고 이제 아프리카나 이 물이 안 좋은 친구들 보면 피부병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1: 맞아요. 저희가 이제 흔히들 보는 석회.
0: 네네.
1: 석회가
0: 물에 많이
1: 네. 물이 섞여 있잖아요. 남성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석회물을 굉장히 오래 쓰면 탈모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0: 네. 네,
1: 그러니까 피부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아까 이제 피부 말씀 주셔서 저희 기술을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가져갔더니 저희 물건을 보시고 화장품 회사에서도 연락을 주셨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베이스를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훨씬 더 좋으니까요.
1: 화장품을 만들 때 정제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0: 네.
1: 그 정제수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거기는 너무 없고
0: 네.
1: 그리고 대부분 필터 형식으로 정제수를 네네. 만드는데 필터가 너무 잘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0: 교환도 빨리 해줘야 되고
1: 네. 그 공급이 너무 사실은 비싸고
0: 네.
1: 수급도 어렵고
0: 그 필터를 버리는 것도 문제거든요.
1: 맞아요. 네, 그게 또 폐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연락을 주신 곳이 있습니다.
0: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기술을 단순화하셨길래 장애인 시니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1: 저희가 기본적인 광물 자체는 이제 원료는 광물에서 오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소독제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8가지의 물질을 섞어서 가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 원료를 사람들이 포장할 수 있을 정도의 아. 수준까지 저희가 다
0: 미리.
1: 저희의 미리 다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 공장에 넘겨줍니다. 표준 사업장에 넘겨주면 표준 사업장에서는 이제 기계 설비에 요즘
0: 네.
1: 기계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0: 네.
1: 사실 그리고 이거는 사람 손으로 할 수

0: 그런 기계에 맞춰서 이 가루들이 나오고 나면 포장과 이런 것들을 장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왜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0: 이거는 이제 초심일 수도 있고 네. 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네. 장애인들도 사실 돕는 일을 많이 했고 네.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하고 원조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분들의 삶을 사실 해결해 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장애인분들은 부모님들이 보호자로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보호자들의 대부분의 소원은 이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석을 해보면 이 아이가 자립을 해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으면 이 부모가 부모 또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 구조 안에 이 사람들을 같이 넣을 수 있으면 이분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0: 그렇게 재활훈련을 많이 하고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라는 걸 조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1: 저 이거 진짜 궁금해서 제가 음악을 들으려다가 음악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사회적 기업이 아닌 정말 자본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어떤 사람들도 전부 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결이 되는 게 점점 더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기업이 어떤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그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업이 우리 개인이 바꿀 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미약하지만 기업이 뭔가를 바꾸기는 우리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기업이 함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0: 저는 정부도 함께해야 되고 기업도 함께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를 포함한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한 삶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게 각자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자로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1: 기업이 특히 그 사회

0: 기업이 그런 기업이 아닌 거죠.
1: 그렇죠.
0: 네, 현장에서도 기업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 느끼세요?
1: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0: 네.
1: 특히나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
0: 네.
1: 생각들 정말 많이 바뀐다는 건 체감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저는 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아까도 단편적인 게 아니고 다 연결돼서 소비자들도 건강한 소비자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그리고 기업의 구성원들도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선택을 많이 할 수

0: 거고 네. 그다음 에너지, 그다음 사람, 교육 이런 것들 다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이 돼보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전국에 계신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과 함께 위시빌더의 위시빌더가 되어드릴게요.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닮은 사람들의 워터댄싱 듣고 계십니다.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 만나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어떤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 방법을 찾고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게 누군가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가 봅니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아득한 수평선, 그리고 그 위를 쉼없이 오가는 잔잔한 파도. 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묵은 먼지들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도 같은데요. 하던 일 잠시 멈추고 내 안의 바다를 향해서 깊은 숨 한번 불어넣어 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오늘이 바다의 날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5월 31일일까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1100여 년 전인 서기 828년 5월에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는데요. 바닷길을 개척했던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서 지정된 거라고 하네요.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바다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길이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서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 제2의 삶을 시작한 작가의 일상과 애환이 묻어나는 글 만나보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도 김정님 해금 독주곡집 2집 산조와 풍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번으로 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별이 새겨진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마음을 담은 연주곡 준비하고 있어요. 월천의 연주로 바다 위 별 듣고 옵니다.

듣고 오셨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별을 보는 것도 참 아름답겠다 싶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드림.

덩덕콩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콩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자연과 함께 흘러가듯이 나다운 자신을 찾아가 보시죠. 강무라 노래야 전해드릴 텐데요. 남한강 생태학교 두들쟁이 탈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나는 8시에 출근했다.

사무소를 바라보는 입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불신의 벽들이 존재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점이 못내 안타까웠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입주민의 슬픔에 아파하고 기쁨에 즐거워하는 공동체 의식을 지닌 인간임을 알리고 싶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나 수준을 따지면서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독히 외로워 보지 않은 사람이거나 주위에 아첨꾼으로 둘러싸인 사람임에 틀림없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윌슨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상대가 아닌가. 간혹 내 이야기가 마을로 새어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수다를 포기할 순 없었다.

퓨전 국악밴드 풍요의 연주로 소확행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안병호의 살며 후회하며 사랑하며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아파트의 크고 작은 일들을 총괄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밤낮으로 해결해주는 존재,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일상이 담긴 글인데요. 안병호 작가는 사업 실패라든가 또 삶의 큰 시련을 겪은 뒤에 뒤늦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일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거죠. 마치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대목에서는 삶을 향한 정말 성실한 태도가 느껴지죠. 관리사무소 직원들 역시 입주민과 함께 울고 웃는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마음이 참 정겹게 다가오네요. 아파트 민원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고 또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민원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마주치는 경비원 아저씨나 또 관리소 직원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인사 한마디 건네보는 거 어떨까요? 그 작은 소통이 삭막한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요. 기분 좋은 온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안병호의 살며 후회하며

뮤르의 연주로 으찌갱 블루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 이 땅이 좋아라 전해드릴 텐데요. 아름다운 이 땅을 굳건히 지켜온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용기를 찬미한 노래예요. 황세희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향수가 아니라 바로 엄마의 환한 인상이었다고 해요.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는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지만 스스로 먼저 좀 기분이 좋아질 것도 같죠? 강은일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엄마는 널 지시, 또 명령을 일삼는 부모 밑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이나 창의력이 낮아지기 쉽다고 합니다. 결국 어떨까요? 가족들도 가족들이지만 스스로 먼저 좀 기분이 좋아질 것도 같죠? 강은일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엄마는 너른 들판, 아빠는 푸른 하늘 듣고 올게요.

토요일인 어제는 지형해류 해금산조의 정수이자 27분이 넘는 대작인 긴산조 전 바탕을 오롯이 감상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매력을 품은

곡 이어서 감상해 볼게요. 해금 선율이 그리는 당당하면서도 유려한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김정님의 해금, 김정수의 장구 장단이고요. 구부녀의 길이로 듣고 옵니다.

일타령까지 전해드렸어요. 김정님의 해금, 김정수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길타령의 경쾌하고도

취타 풍류 가운데 취타면서 변화무쌍한 풍류 한바탕의 화려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하게 짜임새를 품고 있으면서도 민속악 특유의 다채로운 식임새와 해금 독주만의 고즈넉한 매력으로 가득 채워진 곡이에요. 완급 조절의 묘미가 빛나는 취타 풍류의 마지막 여정. 연불 타령과 삼현 타령, 그리고 별곡 타령까지 함께 감상해 볼게요. 김정님의 해금 연주, 김정수의 장구 장단이고요. 구부녀의 길이로 전해드릴게요.

요즘에 우리 궁중문화 체험이 인기가 높은데요. 특히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열린 봄 궁중문화축전에는 무려 18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고운 한복을 입고 고즈넉한 궁궐에 아침을 거닐거나 은은한 달빛 아래서 우리 국악 선율을 감상하는 그 매력에 푹 빠진 거죠. 머나먼 타국의 사람들에게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2시를 알려드린 성사업으로 출발했는데요. 제주 노지 수국길의 시작이 이곳이라고 하네요. 길을 따라서 흐드러지게 피어난 수국을 보면 일상의 걱정 또는 수국의 본고장으로 불립니다. 제주 서쪽으로 가면 안덕면 사무소 수국길이 있고요. 동쪽으로 가면 종달리 수국길이 있습니다. 종달리 수국길은 1990년대 중반 수국길 조성 사업으로 출발했는데요. 제주 노지 수국길의 시작이 이곳이라고 하네요. 길을 따라서 흐드러지게 피어난 수국을 보면 일상의 걱정은 잠시 잊고 꽃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데요. 아름다운 수국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수국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진 한 컷 찍어보면 어떨까요?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니까요. 정가 앙상블 이플의 봄을 사랑한 후에 듣고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밤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루리 프로젝트의 봄타령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음식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9193님께서 소떡소떡이요. 탱글한 소세지 먹고 쫄깃한 떡 먹으면 스트레스 안녕. 와, 이거 진짜 왔다 갔다 번갈아 먹는 맛이잖아요. 또 소스가 달콤매콤하니까 이것도 별미죠. 5085님 전 달달한 디저트요.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이 업돼서 스트레스 싹 풀려요. 대신 혈당도 업된다는 거. 진짜 스트레스는 단 음식이 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잠깐이지만 기분 전환 정말 달콤한 음식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630님께서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반갑습니다. 전 스트레스 받으면요 매콤한 비빔면이나 오징어 다리 질걱질걱 싶어요. 얼음도 먹고요 해주셨고 1429님께서도 에리님 저는 매운 떡볶이 시킵니다. 중독성 있는지 주기적으로 찾아요. 에리님 무슨 빵 드실게 날씬한 빵순이신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땐 매운 음식으로요. 땀 이렇게 쫙 빼면 너무 진짜 기분이 좋잖아요. 매운맛에 집중하다 보면 또 복잡한 생각도 잠시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오경희 가야금 명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먼저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자로서 연주와 또 교육에 50년 넘게 섬기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오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가야금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니까 막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나도 판소리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선생님. 네. 가야금 전도사라고 알고 있어요. 가야금, 이렇게 네. 사랑하는 가야금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1: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야금이라는 성음을 처음 듣게 됐죠. 네. 그때부터 사랑에 빠져서 지금까지 가야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수많은 악기들도 많았을 텐데 어쩜 가야금이 그냥 마음에 쏙 들어오셨어요?
1: 혹시 첫눈에 반하는 시간이 몇 초인가 아시죠? 0.3초에서

0: 꿇고 열심히 해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라는
1: 네.
0: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야무진 꿈을 가지고 네. 서울에 왔고 또 이제 와서 보니까 그냥 실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1: 네네.
0: 결국은 이제 대학 진학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 졸업을 앞둔 1985년도에 KBS 국악관현악단이 생겼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4학년이었던 제가 그때는 아쟁 전공이 없었어요. 선생님.
1: 네네.
0: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네. 여기 광주 시립 국악원이 생겼거든요.
1: 네.
0: 1974년도일 겁니다.
1: 네.
0: 그 당시에 수강료가 2,000원이면 박종 선생님한테 아쟁을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1: 진짜요, 선생님?
0: 네. 뭐 판소리는 안채봉 선생님.
1: 2,000원에
0: 아... 네. 아, 그리고 판소리는 안채봉 선생님.
1: 네.
0: 그리고 무용회는 한진옥 선생님. 제가 네. 한 10,000원 정도를 엄마한테 받아서 세 개 과목을 예, 이렇게 들으면서 나머지 차비를 아껴가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고
1: 네.
0: 어쨌든 중학교 때 제가 박종선한테 이제 산주 한바탕을 뛰었기 때문에 아쟁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창단 멤버로 예, 네, 창단 멤버로 이제 아쟁 전공으로 입사를 했죠. 근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0: 이제 현장으로 나갔죠.
1: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다 청춘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선생님이 되셔서 다 명인이 되셨고 선생님들이 아이들도 가르치게 되고 네네. 이렇게 또 슬기동이라는 그룹을 창립하셔서 이렇게까지 대대손손 퓨전국악의 다채로움을 지금 네네. 많은 분들이 향해 가고 있는데 1985년에 창단하셨어요.
0: 네, 맞아요. 그게 KBS 국악관현악단 창단 시기와 네.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국악가회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초로 만든 곳인데 네네. 어떤 음악을 했는지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한국 전통 음악의 이제 어떤 현대화라든지 대중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기악곡보다는 노래곡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악가요라는 장르. 그래서 아까 그 불러주신 산도깨비라든지 네. 그런 곡들이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1: 그렇군요. 네네. 1988년 앨범의 김영동 슬기동 노래집을 보면요. 가야금이 아니라 또 아쟁에 가야금을 사랑하시는데 아쟁으로 또 참여하셨어요.
0: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야금 전공자들은 많은데 그 당시에는 아쟁 전공이 없었어요.
1: 진짜 저희. 신기하네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관현악단이 설립이 되면 아쟁이라는 파트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래도 아쟁을 다뤄보신 분들이 가야금 주자 중에서 12분을 뽑아서 네. 8분은 가야금으로 나머지 아쟁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쟁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창단이 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쟁도 잘 했기 때문에 민희식 선생님이 가야금을 하셨고 저는 이제 아쟁을 했고 또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뭐 산조 한바탕을 하면 제가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의 두 학기 이상을 가지고 네.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슬기동 이후에 수많은 국악 스타가 또 배출됐고 네.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퓨전 국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진짜 그때 당시에 85년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선생님?
0: 왜냐면은 처음으로 그 저희 음악이 이제 신디라든지 어쿠스틱 기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뭐 혁신적이었던 건 맞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금 지나서 저희 K-POP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맞아요. 또 이제 K-국악도 다시 소환이 돼서 같이 이렇게 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 슬기둥이 원년 멤버에서 이제 그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이제 선생님들이 다들 학교로 여기저기 가시다 보니까 네. 2기, 3기 계속 이제 저희가 새로운 신입 단원을 뽑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원일 선생님이라든지 서울대에 지금 교수로 있는 또 허윤정, 김경아 선생님 뭐 이런 또 소리꾼 김용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뭐 3기, 4기 뭐 이렇게 해서 쭉 그 역사를 이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흥하는 K-POP이나 K-국악에 저희가 큰 초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1: 진짜 개인적으로 선생님 궁금한데 네. 현재의 국악은 또 어떻게 듣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슬기동 창단 멤버로서.
0: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런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70-80%는 강력한 반대와 이제 음악이 어디로 가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우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이제 개척했던 이 장르가 결국은 네. 이제 뿌리가 된 것처럼 맞아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시도하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음악은 살아남는 게 역사를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도와 또 그런 발전이 우리 국악계의 미래를 밝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살아남는 게 역사가 된다.
0: 네.
1: 이런 말씀. 명언이십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 오경희 명인의 라이브 너무 궁금하게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라이브 어떤 라이브 준비하셨을까요, 선생님?
0: 네. 뭐 기악곡의 이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야금 하면 가야금 산조라고 할 수 있겠죠.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아, 너무 기대됩니다, 선생님.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0: 네.
1: 말씀 주신 대로 서공철류 산조. 이 산조는요. 힘있고 호방한 가락 속에 또 섬세한 감정 있는 유파입니다. 오경희 명인님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산조의 매력. 진짜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경희 가야금 명인의 라이브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0: 오경희 가야금 명인의 라이브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듣고 왔습니다. 진짜 무장단에 연주해 주셨는데 그 산조를 무장단을 들으니까 선생님 더 좋은데요?
1: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0: 그 장단이 비어있는 그 시간에 네. 여음이 이렇게 쭉 마음 안으로 쏙쏙 박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어,
1: 그래요. 감사합니다.
0: 진짜. 정말 약간 이렇게 선생님의 그 땅땅한 그 있잖아 동현이 네. 몸을 막 톡톡 쳐주는 것 같아서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1: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그 레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산조를 할 때 장단의 강약이 들리지 않으면 반쪽짜리 음악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0: 들렸어요, 선생님. 네. 어쩐지. 그래서,
1: 네. 그 장단의 강약이 들렸으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저 지금 약간 선생님 닭살 돋았습니다. 진짜 장단이 없는데 장단이 있는 듯한 느낌.
1: 네네네.
0: 와 그렇군요. 아니 서공철요 가야금 산조 방금 들려주셨는데 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힘있고 호방한 가락이다 섬세하다 이런 이제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특징도 들어보고 싶어요.
1: 저는 뭐 여기가 전라도이기도 하지만 김치로 비유하면 네. 전라도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갈진 양념이 듬뿍 들어간 산조이죠. 그래서 네. 그 가야금 산조가 이제 많이 연주된 한 10개 내지는 15개의 모든 산조를 합해서 아마 왼손의 그 기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산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다른 편으로 얘기를 하면 쉼자리가 없습니다. 보통 다른 산조는 이렇게 따덩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여백이 네.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산조는 왼손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는 아 숨을 못 쉬겠어. 이 숨자리가 없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기간을 잘 이렇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면 네. 분명한 숨자리는 어디에나 있고요. 그 호흡을 다 갖춰서 하게 되면 네. 이 왼손의 기량이 어떤 산조의 기량도 이거보다 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산조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야금 연주자라면 꼭 한번 이 산조를 배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연주자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0: 그래서 무장단인데 비어있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군요. 다 맞습니다. 채워줘서.
1: 네네.
0: 그렇군요. 예전에 전 선생님 또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지성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연주하시는데 선생님 이렇게 긴 산조를 타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타세요? 너무 길잖아요 산조가. 네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기차 여행을 하듯이 창밖에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만의 서사를 쓰면서 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네. 아 선생님만의 서사가 있으시면서 산조를 타는구나. 그래서 꼭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긴 산조를 탈 때 네. 어떤 생각을 하시고 타실까 궁금해요.
1: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량이 미숙할 때는 그 선생님이 원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오랜 시간 연주를 해보니까 네. 이미 선율 자체 각 그 챕터마다 실은 스토리가 바로 들립니다.
0: 와.
1: 그래서 기승전결이 바로 그려지기 때문에.

0: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기차 여행을 하듯이 창밖에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만의 서사를 쓰면서 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1: 네.
0: 아, 선생님만의 서사가 있으시면서 산조를 타는구나. 그래서 꼭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긴 산조를 탈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타실까 궁금해요.
1: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그 선율의 스토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또 조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 산조를 보면 거의 비슷한 가락이
0: 네.
1: 어떤 산조에는 뭐 평조로 돼 있거나 어떤 산조는 계면으로 돼 있단 말이죠.
0: 네.
1: 그러면 우리도 왜 똑같은 언어지만 뉘앙스가 다 다르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어떻게 말로 풀 거냐는 거죠. 뭐
0: 맞아요.
1: 괜찮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괜찮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할때 그거를 그 조성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 기본적으로 오른손, 왼손의 모든 수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0: 네.
1: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
0: 와.
1: 저는 그냥 어떤 그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제 공연을
0: 네.
1: 보면은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다는 얘기를
0: 오.
1: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그거를 아시는 분은 저는 이제 감상할 수 있는 아는 만큼 들리는 거니까요. 예.
0: 저도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승전결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음악을 하신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장단이 진양 안에도 기승전결이 있고 중머리에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그 기승전결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선생님.
1: 맞습니다.
0: 그 선생님만의 서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게 또 음악으로 들려지고요. 근데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사람마다의 또 기승전결이 다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또 선생님의 기승전결을 잠깐 제가 본것 같아서 훔쳐본 것 같아서 매우
1: 네.
0: 감동했습니다.
1: 네.
0: 와, 진짜 가야금이 국민악기가 되는 그날까지 바라면서 여러 곳에 강의와 교육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1: 네.
0: 어떤 활동하고 계신가요?
1: 그 일단 뭐한 60대 초까지는 이제 대학교 강의를 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주로 만났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지금도 제가 전문 연주자로 연주는 하고 있지만 그 60세를 맞이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게 인생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인생의 3분의 1은 잘 살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아, 내가 받은 이 가야금의 재능을 50년 넘게 이 터득한 이 기능을 혼자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사회 환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제가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
0: 네.
1: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비세고을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제 너른고을 광주에서 한 10년째 거주를 하면서 일단 동네 애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7명 정도를 모아서 한 3년 정도 매주 저희 집에 이렇게 간식도 직접 이제 먹여가면서 이렇게 티칭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청소년 이제 센터에서 그 다문화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정서적으로 뭐
0: 네.
1: 도움이 줄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데려다 티칭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서두에 그 설명을 빠뜨렸는데 저는 이제 제 삶의 모토가 가야금이 국민악기가 되는 그날까지거든요. 그러다
0: 네.
1: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열려서 그
0: 모두가.
1: 경기도에 있는 공유학교에서 이제 저그 경기도에 있는 애들이 초중고 애들을 모아서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3년 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 강의를 하는 학교가 하나 지금 둘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아마 학생들만 지금 요번 학기에도 400명 넘게 만나고 있고요. 또 이제 그게 또

0: 어디든지 제가 이렇게 설수 있는 곳, 불러주는 곳이면 뭐 섬김의 자리건 또 페이를 받건 간에 네, 제가 할수 있는
1: 봉사까지
0: 네,
1: 하시고.
0: 봉사 플러스 가야금을 전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가야금을 전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0: 네네.
1: 이게 또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게 손길을 뻗쳐서
0: 네.
1: 가야금을 전하신다라는 게참 감동적입니다. 이야기가 계속 감동적인데.
0: 왜냐하면 제가 가야금으로 너무 행복했고 많은 걸 누렸기
1: 네.
0: 때문에 그 제가 사회에 한원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씨를 뿌린다라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0: 맞습니다.
1: 가꾸시는군요.
0: 네네.
1: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청해 들어볼 텐데요. 어떤
0: 네.
1: 곡 준비하셨을까요?
0: 아, 제가 이 애향의 도시에서 소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사회

0: 부르면서 네. 할머니와 어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에 오면서 네. 잘하지 못하지만 꼬타령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1: 너무 좋아요.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정말 추억이 있는 곡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더 뜻깊은데요. 지금 날씨에도 너무 어울리는 곡입니다. 꼬타령 제목만 들어도 너무 화사하잖아요. 진짜 듣고 있으면 경쾌하고 마음이 설레는 곡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흥과 멋이 잔뜩 들어있는 곡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흥치를 노래하는 곡이죠.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민요. 두 번째 라이브, 오경희 가야금 명인의 라이브로 꽃타령 청해 듣겠습니다.
0: 제가 이 예양의 도시에서 이제 소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사회자 선생님도 판소리 하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 네. 정말 철없을 때 제가 꽃타령을 부르면서 네. 할머니와 어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에 오면서 네. 잘하지 못하지만 꽃타령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1: 너무 좋아요.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정말 추억이 있는 곡을 들려 주신다고 하니까요. 더 뜻깊은데요. 지금 날씨에도 너무 어울리는 곡입니다. 꽃타령 제목만 들어도 너무 화사하잖아요. 진짜 듣고 있으면 경쾌하고 마음이 설레는 곡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흥과 멋이 잔뜩 들어있는 곡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흥치를 노래하는 곡이죠.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민요. 두 번째 라이브, 오경희 가야금 명인의 라이브로 꽃타령 청해 듣겠습니다.

0: 오경희 가야금 명인의 라이브로 꽃타령 듣고 왔습니다.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 꽃타령이었습니다. 이게 음악으로 들려지지 않고 사랑으로 느껴져요, 선생님.
1: 감사합니다.
0: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진짜 사랑이 느껴집니다.
1: 네, 바로 제가 이 녹음 오기 전에 네. 고향 양림동 그 역사문화마을을 돌았어요. 그런데 네.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많았어요.
0: 그쵸.
1: 그래서 네, 이 곡을 잘 선별했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0: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너무 예쁘게 들었을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선생님, 가야금 산조 공연 독주를 꾸준히 또 준비하고 계세요. 네네. 올해도 독주 계획 있으세요?
1: 네, 올해도 그동안은 이제 서울에서 공연을 많이 기획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에도 좀 이 예술 문화를 전통을 제대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서공철 선생님 생신이 이제 9월이시거든요. 네. 양력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즈음에 맞춰서 제자분들과 함께 연구도 좀 한 것도 발표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산조 공연도 좀 올곧게 들려주고 하는 계획을 예, 하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뵈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1: 경기도 광주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시 광역시가 아니고요. 네. 경기도 광주시 문화예술의 전당 이제 남한산성호를 계획하고요. 네. 유튜브 생중계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서요. 네.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네. 예, 유튜브를 통해서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또 SNS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꾸준히 한번 지켜봐 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선생님의 사랑을
1: 잘 부탁합니다.
0: 예, 진짜 가야금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베푸는 오경자 명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렇게 네. 음악을 섬기고 네. 넘치게 사랑하면 그만큼 이렇게 더

0: 나눠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동적인 이야기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퀴즈 준비하셨죠?
1: 네.
0: 바로 내주시죠.
1: 네. 다음 보기 중 가야금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줄을 튕기는 손은 보통 어느 손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왼손, 2번 오른손. 1번 왼손, 2번 오른손. 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302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N스테이지는요, 오경희 가야금 명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멋진 라이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 오셨습니다. 성보나 여행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잠깐 저희 오프닝 네. 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음식으로 푸느냐 그런 질문 했었는데
1: 그랬어요.
0: 전 빵이라고 대답했거든요.
1: 아, 빵순이라?
0: 네. 작가님 어떠세요?
1: 저는 사실 지짐이 좋아합니다. 부침개. 그 기름 냄새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전 엄마가 부쳐주면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요.
1: 제가 안 지지면 다 맛있습니다.
0: 본인이 직접 지지면 진짜 지져버릴 것 같아요.
1: 지금 미나리하고 지금 두릅하고 전 지져 먹으면 되게
0: 맞아요.
1: 맛있거든요. 또 낙지 한참 철이라 지금 엄청 연할 때예요. 네. 낙지 한 두 마리 정도 이렇게 빡 칼로 이렇게 잘게 조사서 거기에 찹쌀가루만 넣고 이렇게 동그랑땡처럼 해서 네. 먹으면 정말 맛있죠.
0: 저희 지금 초입인데 마지막에 그 맛집 얘기하는 거 거의 끝나갈 시간처럼 얘기.
1: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그게 약간 뭐랄까 이미지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미지를 없애는 방법은 다른 이미지로 덮으면 되니까 행복했던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네. 완화될 겁니다.
0: 또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까지 감사합니다.
1: 저도 잘 안 돼요.
0: 한 주간 잘 지내셨죠?
1: 그럼요. 저는 저는 이번 올 봄이 너무 날이 좋다라고 느끼는 게 비도 자주 오고 네. 이제 물론 벌써 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긴 한데 아침 저녁이나 오전 한 10시까지는 정말 날이 좋거든요. 미세먼지도 많이 없고 해서 저는 무조건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저는 전남 장성에 다녀왔어요. 네. 장성에 가보시면 이제 남도를 대표하는 강이 영산강하고 황룡강이거든요. 네. 황룡강 이제 지류가 흘러서 영산강 통해서 목포 앞바다까지 흘러가는데 그 황룡강이 이제 군 읍내를 돌아가는 곳이 장성이에요. 그래서 장성군에서는 읍내 항룡강변에 꽃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심리꽃강길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그냥 주차장 강변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요즘 꽃이 너무 예뻐서 거기 한 1시간 정도 걷다 오면 정말 좋습니다. 와. 강바람도 맞을 수 있고.
0: 그러니까 네. 꽃도 있고 강도 있는 그렇죠. 꽃강길이잖아요.
1: 이름 자체가 심리꽃강길입니다.
0: 근데 발음 좀 어렵긴
1: 어려워요,
0: 한데
1: 어려워요.
0: 꽃강길 네. 엄청 길겠어요 심리니까
1: 그렇죠 엄청 길기도 하고 강변이 정말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꽃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장성이 옐로우시티라고 예전에 불렸다 보니까 노란색 꽃들을 정말 많이 심으셨거든요 그래서 철마다 피어요 그래서 네. 지금 철에 가시면 요즘 수질 개선하신다고 노란꽃 창포라고 해가지고 네. 하얀색 보라색 노란색 창포들 생각나요 제비꽃보다 엄청 크네 네네네. 그 애들이 엄청나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0: 예쁘겠어요.
1: 수질 개선으로 심으셨는데 그게 이제 또 장관이 돼서 많이들 가시는데 가시면 뭐 수레국화부터 해가지고 꽃 양귀비랑 안개초까지 이렇게 꽃길이

0: 너무 시원하고 그러니까. 요즘 뭐 쉼터도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자전거 라이딩 하러 즐기러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네,
1: 오늘 로컬 네. 네. 오늘 로컬 또 무슨 할 말 있으신가요?
0: 아, 거기 올해 작년에부터 네. 조성하시더니 황토 맨발 걷기장도 엄청 길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1: 그건 뭐 빠질 수 없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0: 아니 근데 거기에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시티뷰 해가지고 읍내로 돌아가는 그런 황토길도 있고 강변으로 리버뷰 해가지고 네. 걷는 길도 있어서 네. 맨발로 걷다 보니까 와, 좋더라고요.
1: 요즘은 네. 진짜 황토 맨발 걷기 없는 곳 찾기가 힘들어요.
0: 한참 붐이었다가 지금은 많이 좀 잦아들어졌는데 여기는 되게 보드러운 황토를 깔아놓으셔서 너무 좋던데요.
1: 그렇군요. 네. 자, 시작해도 될까요?
0: 아, 그냥 시작하셔도 됩니다.
1: 오늘 백남해로 가요. 발의길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0: 네. 오늘 소개할 곳은 경남 남해군을 한 바퀴 빙 두르고 있는 남해 발의길인데요. 경남 남해군의 어떻게 보면 전역을 아우르는 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263km니까 정말 남해안 곳곳을 다 이렇게 걸어볼 수 있는 도보 여행길인데요. 네. 이게 2010년에 처음 이제 조성되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걷기 시작했는데 이 길 자체가 남해는 워낙 관광지로도 유명한

0: 있잖아요.
1: 아니 근데 거기에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시티뷰 해가지고 읍내로 돌아가는 그런 황토길도 있고 강변으로 리버뷰 해가지고 네. 걷는 길도 있어서 네. 어, 맨발로 걷다 보니까 아, 좋더라고요.
0: 요즘은 네. 진짜 황토 맨발 걷기 없는 곳 찾기가 힘들어요.
1: 한참 붐이었다가 지금 많이 좀 잦아들어졌는데 여기는 되게 보드러운 황토를 깔아놓으셔서 너무 좋던데요.
0: 그렇군요. 네. 자, 시작해도 될까요?
1: 아, 그래, 시작하셔도 됩니다.
0: 오늘 백남해로 가요. 발해길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1: 네. 오늘 소개할 곳은 경남 남해군을 한 바퀴 빙 두르고 있는 남해 발해길인데요. 경남 남해군의 어떻게 보면 전역을 아우르는 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263km니까 정말 남해안 곳곳을 다 이렇게 걸어볼 수 있는 도보 여행길인데요. 네. 이게 2010년에 처음 이제 조성되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걷기 시작했는데 이 길 자체가 남해에는 워낙 관광지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바다도 예쁘고 기후도 온화한 해양성 기후다 보니까 뭐 독일 마을도 유명하고 유명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여행자분들이 찾아 가시는데 이 길 남해 발해길이 되면서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명소로 사랑받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의 이제 해안선부터 해서 해안선에 또 소나무숲, 뭐 상록수림, 동백나무숲 해가지고 숲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숲길부터 또 남해안에 있는 마을, 아기자기한 갯마을부터 농촌마을까지 그런 풍경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남해 분들이 이 발해길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라요. 그래서 네. 제주의 올레길 그거 옛날 말이다. 우리 남해 발해길이 더 이쁘다, 멋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시면 엄청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아니 발해길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요. 발해길
1: 무슨 뜻이게요?
0: 발해다
1: 놓은 곳들인데 여기도 이제 남해 발해길 따라가다 보면 해안가 마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전설이 있는 곳들도 많고 또 고단한 삶을 바다에서 얻어오시잖아요. 여기 썰물 때 가서 뭐 파래도 뜯어오시고 미역도 뜯어오시고 고등도 따오고 막 그런 건데 그걸 그 바다에 가서 발해오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서 먹을 거를 채취해서 온다. 그 길이다. 해가지고 발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네. 뭐 호프란 뜻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남해안 어머님 곳들도 많고 또 고단한 삶을 엿볼 수 있는 길들이 꽤 네. 많아요. 이제 바닷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기엔 엄마가 가서 바다에 가서 미역도 뜯어오고 고등도 따오고 너무 좋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먹을 게 없고 척박하고 맞아요. 힘들게 고단했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편안한 길이 아니고요. 해안가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벽 아래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네. 먹을 걸 채취해가지고 아이고. 오셨던 그런
0: 그러니까 진짜
1: 길입니다.
0: 네. 무사히 돌아오길 맞습니다. 바라는 마음도
1: 맞습니다.
0: 있었을 것
1: 그런
0: 같아요.
1: 뜻도 있죠. 그래서 263km이다 보니까 네. 코스로 쪼개면 뭐 제주 올레길은 이제 10여 개 남짓인데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기는 27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는 엄청 큰 네. 도복기 여행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0: 그런 어머니들의 그 삶이 녹아있다고 하니까 돌멩이가 또 막 예사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 돌멩이가 500년 전에도 여기 있는 네. 어머님들이 발길에 이렇게 치고 다니시면서 그렇죠. 여기로 왔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전설들이 꽤 많이 있어서 또 바닷가에는 재밌는 전설도 되게 많거든요. 걷다 보면 그쵸. 마을 분들 만나면 막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 여기에서 뭐 했다. 뭐 옛날은 여기에서 뭐
0: 할머니가 꼭 나오잖아요.
1: 그렇죠. 네. 할머니들이 본인이 꼭 경험한 것도 아니야.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0: 그러니까요. 아니 골라 걷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가 많으니까요. 네네. 특징이 좀 다른가요?
1: 이게 전반적으로 27개 코스 중에 이제 우리 이제 문체부에서 우리 한반도를 다 트레킹 코스를 한 바퀴를 삥 둘러서 만드셨거든요. 그게 코리아 둘레길이에요. 그래서 남해안 쪽은 남파랑길 코스라고 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 남해 발해길이 이 남파랑길 코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16개 정도가 본선 코스 로 해가지고 겹치고 이제 거기에서 간단하게 단타로 차 주차하고 한 바퀴 휙 돌 수 있는 지선 코스가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 골라가시면 되는데요. 네. 뭐 각 코스마다 테마나 풍경들이 조금씩 달라서 네. 이 27개 코스 설명한 거 있잖아요. 탐방센터 네. 가셔도 되고 요새는 뭐 누리집 같은 데 찾아보시면 코스별로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 코스 설명 보고 아 나는 이런 테마가 좋고 이런 풍경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서 가시면 좋은데요. 뭐 1시간 남짓 가볍게 산책하실 수 있는 코스도 있고 네. 아, 7시간 이상 엄청 열심히 걸어야 하는 숙련자용 코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난이도에 따라서 자기의 체력에 맞춰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진짜.
1: 뭐 가다 보면 정말 마을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액기

0: 길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땔감을 메고 왔던 길이나 바다에서 이렇게 뭐 해산물을 채취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앱길이 다 복원되어 있어요.
1: 그런 그래서. 스토리도 다
0: 네네.
1: 있는
0: 네,
1: 거잖아요.
0: 스토리까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뭐 평균적으로 따지면 코스마다 한 10에서 15km 정도 되고 뭐 1시간, 7시간도 있지만 평균으로 치면 한 4, 5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코스다. 그러면 한두 가지 코스 정도 걷고 오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코스가 27개나 되니까요. 그냥 골라서 가는 거잖아요.
0: 그럼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완주하시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장깨기처럼. 네.
1: 27개를요?
0: 1번
1: 와.
0: 코스부터 27번 코스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대단하십니다.
0: 약간 순례길 느낌처럼.
1: 네.
0: 네.
1: 근데 하여간 코스가 그렇게 많으니까 골라서 그냥 하루 이틀 정도

0: 많긴 하거든요.
1: 그러니까
0: 내년 봄에는 그 꽃길을 한번 골라서 가보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숲이 좀 우겨져 있는 해안가 소나무 숲길이나 아니면 상록수림 있는 쪽으로 해서 코스 잡아서 가시면 좋은데 이게 정말 좋은 게 이 산길을 가다 보면 해안이랑 겹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다가 보인다, 바다 구경했다 싶으면 다시 좀 더운가 싶으면 약간 숲길로 들어가고 이제 좀 바다 파도 소리가 들리네 하고 이렇게 나가면 다시 해안가 절벽이 나오고 이제 그런 코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또 탁 트인 전망으로 가보시면 남해가 또 다도해로 예쁘잖아요. 네. 바다에 이렇게 쪽빛 바다에 섬들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면 한 폭의 산수와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는 걷기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2: 작가님의 이 묘사를 들으니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막 뻥 뚫리면서 숲속에 있다가
0: 새소리 들리죠.
2: 새소리 들렸다 갑자기 바다가 확 나왔다가 꽃길을 걸었다가
0: 약간 이거 배경음 좀 깔아주면 되게 좋겠다. 아 지금 가시면 정말 새소리 너무 좋습니다. 진짜요. 지금 짝짓기 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5만 가지 새들이 그냥 이쪽저쪽에서 지저겨요. 네. 그래서 새소리가 숲에서 들으면 되게 귀가 맑아지는 기분이 좀 있거든요. 지금 도시에서 들으면 아 시끄러워 저 녀석들 왜 우리 동네 와서 이러나 싶은데 그쵸.

0: 곳에 마을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앵강만이란 뜻이 뭐냐면 파도 소리가 너무 예뻐서 앵무새가 우는 소리, 앵무새 노랫소리를 닮았다 해서 앵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1: 예뻐라.
0: 그래서 앵강만 숲길이지 코스 이름인데 앵강 다 숲길이라는 코스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남면 쪽에 가시면 남면부터 시작해서 가천 다랭이 마을까지 이어지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1: 네.
0: 한 15km 살짝 좀 넘는 거리이긴 한데, 여기는 바닷가 마을 계속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걸으실 수 있어요.
1: 네.
0: 너무 예쁘고 귀도 맑아지고 좋습니다. 아, 지금도 막 들리는 것 같네.
1: 아니 진짜 작가님의 묘사가요. 약간 가보진 않았어도 ASMR처럼 들으면서 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0: 그럼요.
1: 생생합니다.
0: 이 앵강 다숲길 코스는 이쪽으로 보면 이제 오른쪽은 바다다. 그럼 왼쪽은 해안 기암 개석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주상절리대의 모습도 볼수 있어서 이 전체 27개 코스 중에 이
1: 네.
0: 앵강 다숲길이 비경 코스로 넘버원으로 꼽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남의 바랫길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10코스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들으셨죠? 10코스인 앵강 5길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하지와 에리의 바다 보러 가자 듣겠습니다.

0: 네. 바다에서.
1: 자, 오늘 어디까지 가보는 시간 남의 발의길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작가님 요즘 진짜 걷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작가님도 걸으시고.
2: 전 진짜 걷는 거 좋아합니다.
1: 네. 근데 요즘 은퇴하시고 전국 돌면서 트레킹하는 분들 곳곳에 보이는데 젊은이들이야 뭐 해안 절벽이든 산악계들이든 뭐 다 돌아볼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조금 무리되지 않게 걷는 게 중요하잖아요. 난이도는 살짝 낮지만 남의 발의길 매력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코스 있을까요?
2: 고민해 봤는데 이제 다양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특색 있는 길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길은 여기 남해 발의길이 여행 만족도 조사를 하면 거의 97% 이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1: 뭐 예,
2: 트레킹 코스인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많이 항상 순위가 좀 바뀌긴 한데 그래도 5위의 코스 안에는 들어가는 네. 코스가 제 4코스거든요. 네. 여기 고사리 밭길 코스예요.
1: 고사리 밭길.
2: 거기에서 느껴지죠? 고사리 밭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창선면 동대만 휴게소에서 시작해서 정량 해비치 마을까지 여기도 약 15km 정도 걷는 길인데요. 네. 여기는 뭐 해안 절벽이랑 막 높은 숲길 뭐 이렇게 산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평한 구릉지대를 걷는 길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고사리 하면 사실 제주도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데 이 남해안에 있는 이쪽 코스 동대만이나 창선면의 고사리 밭도 되게 생산량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 하나가 고사리 밭입니다.
1: 네. 네.
2: 그래서 4월 말부터 6월 하순까지는 네. 고사리를 채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전 예약으로 신청을 하시고 네. 고사리를 따가실 수 있게 네. 하시는 거고요. 이제 6월이 지나가면 6월 중순 넘어가면 이제 고사리가 다 이렇게 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아는 그 고사리 잎처럼 다 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먹지는 못하고 그렇죠. 그게 약간 좀 푸른 숲처럼 우거진 네. 정말 큰 고사리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고사리 밭이 산등선이 넓게 덮고 있는 거를 쪽빛 바다와 함께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고요. 네. 길 자체가 약간 폭신한 흙길이라서 물이 간절에 무리되지 않고 네. 한번 걸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약간 바다가 이렇게 확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감이 너무 좋고 그 길은 정말

0: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고사리와 다랭이만 기억하면 네, 맞아요. 되잖아요.
1: 딱 두 길 정도 하면 남해안 그 섬마을의 특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봄바다 진짜 원 없이 하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이쪽 남해안이 사실 왜 이렇게 다랭이 눈이 많았냐고 여쭤봤더니 네. 거기가 바다가 이렇게 해안 절벽이 많으시대요. 해안 네. 면쪽이. 그래서 선착장을 못 만들어서 어촌 활동을 많이 못하고 대신 농경지를 경작해서 네.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랭이 눈이 이렇게 지리산에서만 봤던 다랭이 눈이 여기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네. 한 곳 더 추천해 주세요.
1: 한 곳 더? 네. 어차피 남해 바랫길은 코스 설명해 주시면

0: 바다 갔다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툭 하고 제 식탁에 하나 던져주시더라고요. 네. 뿔소라를 세 개를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헉! 받아가지고 식당 사장님이 어, 이거 맛있겠네 이러면서 썰어서 주시는데 정말 쫄깃하고 달큰한 게 너무 맛나더라고요.
1: 진짜 달잖아요.
0: 너무 달아요. 제가 사실 멍게랑 성게 같은 거 좀 비슷한 네네. 녀석들을 못 먹거든요.
1: 그래요?
0: 그거 먹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멍게도 먹고 근데 아유. 정말 뿔소라 맛있더라고요. 네,
1: 멍게가 맛있습니다. 진짜 또 달잖아요. 네. 어쩜 바다에서 그렇게 달큰한 맛이 날까요?
0: 바로 잡아오면 진짜 달아요. 네. 단 거는 정말 이건 드셔보셔야 하는
1: 그러니까요. 맛있어요. 그래서 진도에서 굴을 꿀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조금
0: 아, 꿀이라고 모두 다 그러긴 해요.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통영이나 이쪽 한평 쪽만의 분들도 석화 아니면 꿀이라고 부르십니다.
1: 네. 진짜 바다의 꿀들 이렇게 달큰한 음식 얼마나 맛있을까요?
0: 그러게요. 맛있겠다.
1: 진짜 그 소라 평생 맛 못 잊으실 것 같아요.
0: 잊지 못하겠어요. 제가 완도 청산도에서 먹었던 뿔소라가 첫 번째였는데 앵강 다수길에서 먹은 뿔소라를 먹고 나서는
1: 베스트예요?
0: 아 바뀌었어요 순위가.
1: 그렇군요. 아니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0: 네.
1: 드디어
0: 고사리 넣고 맞아요. 묵은지 살짝 넣고 물이 이렇게 멸치를 다 먹을 만큼 이렇게 멸치의 반 정도 잠길 정도로 이렇게 차삭차삭하게 졸인 다음에 거기에서 멸치 하나 딱 떼서 이 쌈상추나 들깨잎이나 방아잎 같은데 이렇게 한 점 딱 넣어가지고 싸서 드시면 멸치 쌈 이게 아까 고사리도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남해
1: 네.
0: 생햇 고사리 넣고 맞아요. 묵은지 살짝 넣고 물이 이렇게 멸치를 다 먹을 만큼 이렇게 멸치 반 정도 잠길 정도로 이렇게 차삭차삭하게 졸인 다음에 거기에서 멸치 하나 딱 떼서 이 쌈상추나 들깨잎이나 방아잎 같은 데 이렇게 한 점 딱 넣어가지고 싸서 드시면 멸치 쌈밥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1: 괴로워요 이 시간.
0: 햇고사리에 멸치 쌈.
1: 진짜 고사리랑 생선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0: 너무 잘 어울려. 지금 또 병어철이잖아요. 병어찜에 햇고사리도 정말 맛있는데 멸치에 드셔보시면 네. 아 이것이 바로 천상의 궁합이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얼마나 행복할까요?
0: 아 맛있겠다. 진짜.
1: 멸치 쌈밥 안 먹어본 분들 많을 것 같아. 남해 가서 꼭 한 끼는 멸치 쌈밥 꼭 드셔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 작가님 마지막까지.

하나의 발자국 듣고 왔습니다. 내일부터 6월입니다. 달력 한 장 넘어가면 쉬는 날부터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6월에는 공휴일이 며칠 없는데 6월 3일이 전국지방선거일입니다. 선거 공보물 다 받으셨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하나의 발자국 듣고 왔습니다. 내일부터 6월입니다. 달력 한 장 넘어가면 쉬는 날부터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6월에는 공휴일이 며칠 없는데 6월 3일이 전국지방선거일입니다. 선거 공보물 다 받으셨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선출 대상이 많고 투표 방식도 복잡해서 유권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선거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래도 투표는 꼭 해야겠죠. 우리 지역에서 잘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력 잘 살펴보시고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해야겠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전태용의 창부 타령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방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굿소리, 첫사랑과 나란히 걸었던 길굿,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굿의 신명이 시네마 영상을 만나 기억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은 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4시를
1: 국가에 살아 좋은 점 어느 쪽으로든 땅끝까지 달려가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다라는 말의 어원은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해석되곤 하는데요. 작은 물줄기, 큰 강줄기 따지지 않고 다 받아들여 거대한 하나가 된 바다. 그래서 일상에 지친 우리 마음까지 다 받아주고 안아줄 듯 거대한 품을 지니게 되었죠. 우리도 바다처럼 넓은 품과 깊은 속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세상 모든 이의 마음이 흘러들 수 있게 바다처럼 자세를 낮춰야 하는 게 아닐까요? 5월 31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민요 뱃노래로

오늘 첫 곡으로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민요 뱃노래 함께 들으면서 5월 31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바다의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풍류의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의 글 남

내실이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재방송 때 보내주신 우리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낮에 절에 다녀왔네요. 봄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배님. 회장님 목소리도 좋고 구음소리도 좋고 얼씨구 국악 좋다. 6431님 감사합니다. 저도 얼씨구 좋다. 네. 지난주 주옥같은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쉽고 편하고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풍류 많이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그리고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잡 1님. 풍류가 좋다. 너무 좋아요. 진행장님 목소리도 좋고 구음소리도 좋고 얼씨구 국악 좋다. 6431님 감사합니다. 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종대의 왜 여러분의 연주. 긴 시나이 합주 감상하시겠는데요. 시나이는 육자비기 토리권의 무속음악에서 사용되는 허튼 가락의 기악곡을 뜻하죠. 다양한 전통악기의 절묘한 즉흥합주. 감미롭게 감상하시고요. 저는 노랫말 봄풀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노동요 중에는 바다에 나가 일할 때 부르던 어로 노동요들도 많은데요. 서도민요 배치기도 그중 한 곡입니다. 배치기는 서해에서 부르던 뱃노래로 어부들의 노동요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제의적인 성격도 지녔는데요. 어영도 철산을 다 쳐다먹고 연평바다로 돈 실러 갑니다. 이런 노랫말로 시작됩니다. 여기 나온 어영도는 평안남도에 있는 섬으로 예로부터 조기 어장으로 유명했던 곳이고요. 철산은 평안북도에 있는 지명으로 철산 앞바다 역시 조기 어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연평바다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지명인 연평도 인근 해역을 말하는 건데요. 부부를 뜻하는 말이죠.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들여라. 적어도 알을 낳을 조기 부부 한 쌍은 남기고 잡아들인 데 있습니다. 연평바다에 널린 조기,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들여라 라는 노랫말인데요. 여기서 양주란 바깥주인과 안주인, 즉 부부를 뜻하는 말이죠.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들여라. 적어도 알을 낳을 조기 부부 한 쌍은 남기고 잡아들이잔 얘기겠죠. 근세 들어 중국 대형 어선의 무분별한 남행으로 정말 씨가 마르게 된 어종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옛 어부들의 지혜가 담긴 노랫말 구절구절들을 그냥 지나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0: 하지.
1: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리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최근순의 소리 노래가락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리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돼요. 지난주 첫 곡 마치기 이벤트에 응매해 주신 청취자님들 많이 계셨는데요.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887님, 제주민요 이어도 사나, 그리고 전영민님 이어도 사나, 그리고 승승장군님도 이어도 사나 첫 소절을 들으면 알 수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난주 문제는 좀 쉬웠죠. 제주도에 가면 많이 불리던 민요였어요. 앞으로도 저희 풍류가 좋다,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풍류 잘 선별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들 만들어 볼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정농악회의 연주 별곡입니다. 별곡은 다른 이름으로 정상지곡, 가진해상이라고도 하죠. 영산해상 밑도들이 천년만세를 여러 방식으로 이어 연주하는 악곡의 총칭을 뜻합니다. 별곡 감상하시고 잠시 후 저는 풍류 사전에서 뵐게요.

0: 아버지, 풍녀 사전을 보니 가곡은 시조시를 노랫말로 얹어 부르는 노래 음악이라고 합니다.
1: 어이, 그러냐? 우리 청인호도 어릴 적 시조 읊는 걸 좋아하지 않았더냐?
0: 그러니까요, 아버지. 제가 외우고 있는 것만 해도 멋진 시조들이 참 많았는데요. 시조가 노랫말이라니 그럼 얼마든지 다른 시조로 노랫말을 바꿔 부를 수도 있는 거겠죠?
1: 어이, 그래, 그러기야 하겠지만 아무 시조나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아, 그러면 오늘도 풍요 사전을 한번 펼쳐보는 것이 어떻겠니?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심청량이 추측한 대로 가곡은 하나의 악곡에 여러 다른 시조를 노랫말로 얹어 부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시조를 얹어 부르냐에 따라 노랫말 붙임이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니 원래는 수십 가지 다른 버전이 있었다고 하나 그중 선호도가 높은 버전들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각 악곡들마다 가장 많이 불리던 대표 노랫말을 첫째 바탕이라고, 그 이하 다른 노랫말들을 둘째 바탕, 셋째 바탕 이런 식으로 일컬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경우 버들은 실이 되고로 시작되는 시조가 가장 대표적인 노랫말이지만요. 간밤에 부던 바람에로 시작되는 시조와 내 언제 신이 없어로 시작되는 시조도 각각 둘째 바탕과 셋째 바탕으로 불리며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노랫말로 전승되고 있답니다.

김영기의 노래로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간밤에 부던 바람에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같은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이지만 노랫말이 버들은 실이 되고로 시작되는 버전을 또 따로 들려드렸었는데요. 가곡의 각 악곡들마다 이렇게 자주 불리는 대표 노랫말 외에도 둘째 바탕, 셋째 바탕으로 불리는 다른 노랫말들이 있기 때문에 가곡의 제목을 소개해드릴 때는 언제나 노랫말의 첫 마디까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대엽이란 악곡이 여창 가곡에도 있고 남창 가곡에도 있고 또 우조 악곡과 계면조 악곡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여창 가곡 우조 이수대엽 그리고 간밤에 부던 바람에 라고 노랫말 첫마디까지 명시해야 명확해지는 거겠죠. 5월 마지막 날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검은고의 신캐동, 신캐동류 검은고 산조 중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일요일 오늘 첫 곡은 단가 초한가로 시작합니다. 초한가는 중국 진나라 말기에 초패왕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얻으려고 서로 겨루다가 항우가 지고 유방이 한 고조가 된 옛 일을 담은 것입니다. 내용은 항우가 우미인과 이별하며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는 내용과 유방의 책사인 장자방이 한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여 초나라 군사들의 사기를 잃게 만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사나 서도잡가, 시조 등에도 이와 유사한 사설들이 많이 불리어져 왔는데요. 그만큼 천하를 다투던 초한 승부가 매우 유명한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스타이자 명창으로 활약했던 이화중선의 소리로 들어보실 텐데요. 유성기 음반에 다섯 번이나 녹음이 될 만큼 초한가는 이화중선의 장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초한가는 우미인과의 이별은 없고 항우의 패배와 유방의 책략 위주로 사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맑고 고운 천구성으로 부르는 초한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가 초한가 소리의 이화중선입니다.
1: 어와 청춘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초한가를 이화중 선의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초패왕 항우는 힘은 셌지만 인심을 잃었고 유방은 민심을 따라 마침내 초나라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절인지용 부질없고 순민심이 으뜸이라. 즉 영웅의 용맹은 부질없고 민심을 따르는 것이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이화중 선은 고음 목청으로 어떤 소리든 힘들이지 않고 불렀는데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큰 인기를 누렸던 전설적인 명창 이화중선의 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청중과 고수와 명창이 함께 만드는 소리판에 우리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합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소리판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심청가 서두 부분을 함께 추임새 해보시겠습니다. 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에 한 소경이 살았는데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라. 이렇게 시작되는 심청가의 첫 소리 대목은 곽씨 부인 품팔이 대목입니다. 신봉사를 보살피며 가장 역할을 하는 곽씨 부인의 고생이 잘 나타나는 대목이죠. 심청가 중 곽씨 부인의 어진 행실 부분을 이일주의 소리 주봉신의 북반주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추임새에 들어갑니다.
3: 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 사는 한 소경이 있으되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교라. 누대 잠영지족으로 문명이 잦았더니 가훈이 영체하여 20여 안 명하니 낙소 정원의 발자취 끊어지고 금장 자수의 공명이 비었으니 향곡의 고난 신세 강근한 치청 없고 겸하여 안녕하니 네가 되져버려마는 그 안에 곽씨 부인 가군을 위하여 몸을 바려 품을 발제 싹바느질 관대 도보 향어 장어 직령이며 섭속해 자중지 마옥과 남적으고 잔노비지 행친질 꺾음질과 의월뜨개깨땀이며 구두노비소를 지게 만건 꾸미기 가끈 적기 배자토소 퍼선행지원 부대허리띠다님 중치삼지점 나무필랑이야 볼치복건 풍채이며 전우주의 가진 금침 벽에 무예 쌍은 앙수누키와 화관 옴삼장옷 운모 백간의 빛난 흉배 위악상하고 범기리기 명모 악수 재불기며 칠삼을 논쟁하면 궁추궁단 수주 선주당룡 갑사옥은 문도조 갑주 분조 표조 명조 생초 통경의 조포봉포 황조포 춘포문포 제출이며 삼회백즉 극상세모 사극을 받고 받더짜기 청황적백 침략위색 각색으로 염색어기 조상난집 상복제보 혼대사의 음식 숙정 가진 증편 증계약 백산 가전의 다식전 냉면 화채의 신설 갓가 찬소 약조 빚기 수파

0: 오늘지며 신득은 나무가 꺾어지랴.
1: 하 좋지. 다
0: 갑자 사월 조파릴 밤 하 꿈을 얻은지라.
1: 하 좋지.
0: 천진명랑하고 서기 반공터닌 서인 옥류학을 타고 공중으로 내려온다.
1: 좋지.
0: 몸에는 안 재단이요 머리에는 화관이라. 월패를 늦이시 차고 옥패 소리가 제일

신봉사 그제야 숨을 푹 내쉬며 그거 차라리 내가 낳고 말지 그리 보겠다고. 기덕 어머니는 아이바다 쌈갈라 뉘어놓고 첫국밥 지러 나갔겠다. 신봉사 망심하네 하던 자에 곽씨 부인 정신 재료 순산은 허였으나 남녀간은 무엇이오. 신봉사 대수하며 기가 막게 아무 거침새 없이 미끄러고 지내가는 것이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났는가 보. 곽씨 부인 섭섭어요. 만덕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신봉사 이 말 듣고 마누라 그 말 마오. 첫째 순산어였으니 천천만만 다행이오. 딸 자식이 아들만오 모든 다 허였으나 아들도 잘못두면 조금 서둥어는 것이오. 딸이라도 잘만 두면 못든 아들 바꾸리까. 우리 딸 고이길 너의 절 먼저 가르치고 짐선 방적 다 시키오. 요주 송여 죽은 배필 군자 후구자를 가리오. 금세로 이제 즐거워.

산도 금월 준들도를 산벽옥 준들도를 살까 둥둥둥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0: 동동네 딸 천정이 광활한 것이나 눈썹이 기름한 것이나 눈꺼풀이 삼십퍼진 것이나 양미 펑푸주름한 것이나 귓바로 쭉 처진 것이나 콧날이 고뚝한 것이나 입술이 앵도가 채 붉은 거나 아래 톡톡 바꾸건 것이나 어째 그리도 잔산장상 들여버리만 닮았느냐 둥둥이 둥둥어 둥둥 내 딸이야
1: 아 지금
2: 심청가중 심청탄생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반

0: 극복 의지를 담은 창작 판소리입니다. 10대 애로가 김상규 작사, 남상일 작창, 소리에는 왕윤정, 북반주에는
1: 아버지 최진의 판소리 사랑.
0: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2: 10대 애로가렸다.
3: 쉬고
2: 자고로 학생은 미래의 동양, 희망이라고 하지만은 눈 뜨고 쳐다봐도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3: 그렇지.
2: 오늘은 학생님네 절절히 속 얘기를 여기 죄다 풀어보는디 우선 하루 일과부터 들어보던 것이

학원으로 가오리까? 명문대 배출 많다 명문학원 가오리까? 어따 이놈아, 내가 니가 학원까 질러주랴? 잔소리 말고 썩 재수하거라. 아! 해지는 겨울 뜰려 스며드는 바람에 초라한 아우씨. 내

0: 학생들 마음에 아 어찌 입시 문제만 있겠는가? 그 어른들 허기 좋은 말씀이 입시 문제 아닐런지.
1: 그렇지.
0: 자 이제 내 소원 몇 가지나 있는지 드러나 보실라요.
1: 응.
0: 그 사실 내가 바라는 건 헛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0: 교문에서 맞아주는 선생님의 밝은 얼굴. 야, 너 멋지구나. 어디서 염색했니? 응? 교문에서 교실까지 에스컬레이터로 슬슬슬
1: 할 쓰고.

0: 우리만
1: 할 세워
0: 에어컨에 공기청정기 아싸 거기다가 산소 발생기까지
1: 할 세워
0: 청소하는 아주머니 아침 청소 깔끔하게 아! 해주셨네
1: 할 세워
0: 영어 수업 시간이라 원어민 선생님 쏴라 쏴라 나도 혼내 중얼중얼 체육시간 오늘은 자유형이다 수영장에 퐁동퐁동 200평 넓은 식당 음악 들으며 한가하게 생선 야채 건강식당 뚝딱 쩝쩝 냠냠 아우 수업은 선택 수업
1: 한승호
0: 나는 유아와 승마 너는 푸꿀씨의 택견 수업
1: 한승호
0: 시간 나면 예술을 논하고 인생을 기뻐하니 그럴 마나

0: 밤에 잠이 오면 상투에 끈을 달아 천장에 매달아 놓고 공부를 해서 결국 그의 특장이 장기 타령이 되었다고 하네요. 음성에 있었던 이 절은 최근에는 가섭사로 알려져 많은 행사가 있기도 하죠. 10년 공부 이후 염계달은 명창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헌종의 부름으로 어전에서 판소리를 하여 동지벼슬도 받았는데요. 이동백 명창은 염계달이 장기타령과 흥보가의 장하였고 권삼득의 창법을 많이 모방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염계달 명창의 큰 업적은 경기민요의 토리를 판소리에 적용하여 소리를 짜서 만든 창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드름과 추천목이 바로 그것인데요. 춘향가 중 남원골 한량 대목은 경드름으로 되어 있고 춘향가 중 내그른 내력과 수군가의 토끼 욕하는 대목은 추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추천목 소리가 전해진 대목 중 수군가의 토끼 욕하는 대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초월제 수군가를 전승한 조통달 명창의 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 토끼 욕하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조통달, 북반주에는 김성권입니다.
1: 별주가 무슨 용맹으로 토끼를 따라가겠느냐? 이놈 모가지만 쭉 빼가지고 아이고 대구 가요 빨리 가주세요. 아이고 대구 가던 토끼 힐끗힐끗 힐끗 보며 이놈이 욕을 내 갈기고 가는디. 이놈이 욕을 해도 보통욕이 아니다 그 말이여. 옛날 경기도 여주 사시던 염계달 선생 경두름째로 이놈이 욕을 내 갈기고 가는디.

못 가는 곳 어디 있으랴. 펜전을 둥둥 두드리며 정처 없이 떠내려간다. 지옥

명예신 아명이며 남의 신 중용이며 오망 그려진 깃발 아래 가득 차린 고사를 지내오니 지국 총총 어사와 동해신 아명이며 남의 신 중용이며 서해신

줄을 드리고자 대천만큼 대를 내어 반란 없이 도우소서.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사서 재질되니 아예 후사가 좋겠으나 우리 선임 보호

0: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

0: 먼저 좀 해주십시오.
1: 예, 남원시립과학당 악장을 맡고 있고요. 판소리를 하고 있는 임현빈입니다.
0: 네, 선생님. 이름에 현빈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신 건가요?
1: 이 사연이 좀 긴데요.
0: 네.
1: 4명인 줄 아는데 저는 본명입니다.
0: 아,
1: 시골
0: 네.
1: 제가 해남 출신인데
0: 네.
1: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0: 네.
1: 태어난 지 100일 안 돼서.
0: 아이고, 네.
1: 처음에는 그 꿈에서 선몽을 한다고 하죠.

0: 근데 갔는데 이제 집안 계장님이 비자를 쓰는 건 좋지 않다.
1: 네.
0: 그래서 현빈 그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1: 아, 이름을 여러 번 고치셨지만 현재가 제일 좋긴 하네요.
0: 호적이 올릴 때는 현빈.
1: 네. 아니 이제 뭐 배우 이름 중에 또
0: 예, 맞죠.
1: 같은 이름이 있어서 네. 임현빈 이렇게 들으면 왠지 굉장히 샤프하고 잘생긴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근데 안 그렇죠.
1: 아니요. 안
0: 걸걸하죠.
1: 그렇다.
0: 웃기게 생겼다고 요새 사람들이 저만 보면 웃어요.
1: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또 알지 않습니까?
0: 아, 예.
1: 정말 그때는 깎아놓은 듯한 정말 미남이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조금만 이제 뭐랄까 마음을 좀 젊게 가지시면
0: 아니 저는 젊게 갔습니다. 오히려
1: 네.
0: 철이 없다는 소리를 좀 많이
1: 하신 건가요?
0: 상설 창극입니다. 저희 한 두 달간 매주 토요일 날 청아원이라는 그 장소에서
1: 네네네 좋은 공연 장소가 새로 생겨서
0: 네네
1: 예 거기서 상설로도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0: 네.
1: 선생님 그럼 남원시립국악단에 입단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0: 제가 98년도에 입단 가을쯤에 입단해서요. 중간에 이제 창극단 국립창극단 한번 다녀왔고
1: 아 거기 계시다가 국립창극단에 옮기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0: 예, 원래 친정이 남원입니다.
1: 네네.
0: 저는 이제 고향이 해남인데 거의 제 닉네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남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원 남자.
1: 그러시죠. 남원 네, 네 남원 사람보다 남원 남자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0: 제 닉네임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멋있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이 굉장히 뭐랄까요 활발한 그 공연도 올리고 또 뭐 전국적으로도 뭐 뒤지지 않는 정말 큰 국악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원시립국악단 소개 및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0: 그 일단은 큰 도시가 아닌데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남원이라는 곳 자체가
1: 맞습니다.
0: 국악의 성지이고 또 이제 동편제의 고장이고 춘향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또 저희 시립국악단은 좀 오래 역사가 깊어요.

0: 그렇긴 합니다만 굉장히 뭐랄까 그 유서 깊은 곳이고 또 남원이 워낙 명창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라 거기 그 터를 지킨다 이런 사명감도 있으시겠어요.
1: 예, 사명감이 있습니다.
0: 네, 남원 남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남원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가문에서도 너무 많은 명창들이 계시잖아요. 오히려 그 뭐랄까요?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길을 못 핀달까? 뭐 이런 느낌은 없으십니까?
1: 네, 저기 집안에서는 제가 미미한 존재입니다.
0: 네. 아, 그래서 선생님 뭐 선생님도 워낙 실력이 있으시지만 집안 자랑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1: 이제 제가 저희 집안이 친가나 외가 쪽으로

0: 좀요요몇년 근래에 와서 우리가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1: 네.
0: 그좀 힘든 거는, 저는 힘든 거는 없었어요. 너무 그 음악들이, 그 윗분들의 음악들이 좋고 그게 나한테 자양분이 됐기 때문에.
1: 네.
0: 근데 그런 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 막역한 그런, 그냥 금수저야 국악계, 제 나름대로 상당히 혼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더 노력을 많이
1: 맞습니다.
0: 했어요.
1: 맞아요.
0: 이
1: 예.
0: 우리 저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스승님이자 우리 이모님이, 지금 제가 50이 넘고 나서 저의 칭찬을 이제 좀 해주세요.
1: 아,
0: 근데
1: 네.
0: 항상 더 엄격하게 사람들 앞에서, 또또 제가 또 직장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상사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더안 해요. 그리고 더 나무라 하시고
1: 네.
0: 그랬던 게 있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20대 때는 그게 저는 좀 서운했죠. 네.
1: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어쩐지 옛날에 선생님 모습을 뵀을 때는 항상 너무 겸손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약간 뭐랄까 집안에서 조금 그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해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더 노력을 열심히 하신 그런, 네, 시절을 또 보내셨군요. 근데 지금은 뭐 선생님 벌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판소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역할을 하고 계신다. 남자 명창도 귀하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해서 현재까지 이 자리를 밟아오신 분이 또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판소리, 그러면 스승님은 이낙준 선생님이 주로 스승 역할을 하신 건가요?
0: 제첫 스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혜순
1: 네.
0: 선생님이 저를 첫 스승님이시고, 또 제가 이 소리를 하면서 곧법도 정립이 되고 소리를 제대로 알게 해주신 게두 번째 저 스승님이신 성우향 선생님.
1: 아, 네.
0: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었거든요. 또 저는 그래도 참 운이 좋았던 게또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살았어요.
1: 아.

자식들을 맨발을 벗기

0: 기뻐서
1: 하이지
0: 나는 나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1: 아이고 제
0: 흥보가
1: 나
0: 휘를

좋지. 케이지 비라 알드 흘박기여.

0: 흥보가중 둘째 박 타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임현빈, 북반주에는 김경태였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남원시립국악단의 악장으로 계시는 임현빈 명창과 담소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1: 네.
0: 네. 아우 선생님께서는
1: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0: 아, 네. 뭐 그런 그 겸손의 말씀을 또 그렇게.
1: 아니 오랜 이게 참 이게 기회가 이렇게 많이 없는데 더 잘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0: 선생님 음반을 내실 계획은 없으세요?
1: 있습니다.
0: 음반 내시면 꼭 저희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선생님께서는 소리도 잘하시지만 사실은 북도 잘 치시고 또 배우로서도 엄청난 역량을 갖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창극도 많이 하셨잖아요.
1: 네.
0: 선생님 작품 이렇게 뒤돌아 보시면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 뭐가 있을까요?
1: 제가 뭐 배우로서 뛰어난 게 아니고 욕심이 좀 있습니다. 연기 욕심이 있는데
0: 네.
1: 그 소리할 때나 연기할 때나 이게 좀 얻는 이 쾌감이 좀 틀리더라고요.
0: 네.
1: 근데 작품 수많은 작품을 했는데 뭐 춘향전도 하고 심청도 하고 많이 했는데 창극단에서도 하고 직장에서 했는데 작년에 정동극장에서
0: 네.
1: 첫 번째
0: 디 오리지널
1: 디 오리지널인데 우린 더 본질에 가깝게 하자 그래서 더 오리지널이라고
0: 오리지널.
1: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고선웅 선생님 연출에 한승석 선생님 작창해가지고
0: 네.
1: 아비 역을 맡아서 했는데요. 저는 이게 창극이라고 말을 안 하고 소리극이라고 했거든요.
0: 네.
1: 너무 이 우리 소리의 그 우수성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연출 선생님의 의도가.
0: 네.
1: 제가 잘 따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 작품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오, 네. 어떤 면에서?
1: 과장돼 있지 않았나 제 삶도 좀 그렇고 한번 저를 이렇게

0: 힘없이 오다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네. 작품이. 그래서 너무 잔상이 제 마음속에 너무 남아가지고 그 작품이 끝나고 아, 한 두 달간 너무 힘들었어요.
1: 네.
0: 힘들기도 했어요. 네, 그거 네, 너무 네. 좋기도 하고 원 없이 소리했습니다.
1: 또 그게 몰입하다 보면 그 네. 역할에 또 네. 심취가 되어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네. 있죠. 네,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정말 좋은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때 모든 배우가 그 작품을 기억을 참 오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 그 후배님들도 너무 연기를 잘하고요.
1: 네.
0: 그래서 이 공부를 다시 반성하다시피 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딸이 그쵸? 소리를 늦게 시작했는데
1: 네.
0: 그 작품을 하면서 제가 자꾸 거기에 대입이 돼가지고 몰입이 되는 거예요.
1: 아, 네.
0: 그렇게 소리를 하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1: 네.
0: 근데

0: 것 같습니다.
1: 네. 뭐 뒤를 따라오는 정말 그 자녀분들이 고된 길을 또 네. 간다는 걸 알면서도 싫지는 않으시고 또 나보다 더 좋은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네. 우리 좋은 음악이잖아요. 저는 항상 제자들한테도 말을 하는데 판소리는 좋은 음악인데
1: 네.
0: 이 음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그 서편제라는 작품이 워낙 소리에 대해서 네.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 참 소리꾼들이 그 작품을 해가면서 또 자기를 성찰하고 이런 그 좋은 작품이다 그런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드네요. 네. 선생님 그거 뭐 하시면서 굉장히 오래 남았다 얘기하시는데 선생님 뒤를 따

0: 네.
1: 근데 모든 예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배님들이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 판소리를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하는 지금 시작하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즐겨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해라. 자기가 좋아해야 이게 우리말 고급져지고 또 저한테 어떤 선배님이 제가 20대 때 해줬던 말이 제가 항상 방송 나가면 하는데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귀한 소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0: 아유, 선생님, 정말 마음에 막 와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소리 길이 사실은 어렵다는 거를 누구나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선 많은 뒤따라오는 후배 국악인들 선생님을 보면서 잘 배워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남원시립국악단 상설 공연 처음 시작하는 소녀춘향을 보러
1: 소녀춘향
0: 가서 감동을 받았어요.
1: 그 컨셉으로 아버지 해방일지로 이번에 또 합니다.
0: 아,
1: 예. 그
0: 그러시는군요.
1: 공연입니다. 이게 토요일 날은
0: 그때 이제 최재우 역할을
1: 예예
0: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겁고 중후한 역할을 또 하셔서, 아, 이제는 선생님도 그냥 젊은 잘생긴 주인공이 아니라
1: 살이
0: 이제는
1: 많이 쪘습니다.
0: 무게감 있는 큰 어른 역할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1: 아니
0: 했습니다.
1: 박수 칠때 떠나라고 하잖아요.
0: 아, 왜
1: 제가 어떻게
0: 떠나십니까?
1: 이도령을 하겠어요, 선생님.
0: 아이고, 선생님,
1: 이제
0: 그래도.
1: 아니 진짜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도령을 그 수학적 계산으로 내가 3.5도령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신봉사가 올리고 그럴 나이가 돼가지고 예 최재우 처음 할 때도 살이 이렇게 좀 쪘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섭변제를 연습하러 다녔거든요. 그럼 이제 살이 점점 줄어들어요. 선생님이 초창기 때 첫 텐가 2회 공연 때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0: 거의 처음 할때
1: 저 살이 이렇게
0: 봤습니다.
1: 쪘을 때
0: 아, 살이 쪘다 생각하지 않고, 아우, 굉장히 중후한 역할을 이제 맡으실 때가 됐구나. 그랬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선생님.

0: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잔치 만자맹인이 눈뜨는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두 번째 곡으로는 심청가 중 만자맹인 눈뜨는 대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리의 이면비인 북반주에는 김경태입니다.
2: 그때요, 그 잔치에 참석한 여러 봉사들이 뭐다 개평으로 눈을 뜨는 뒤 눈 뜨는데도 장단이 있던가 보더라. 만자맹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야 세간 못 뛰는 소리라. 자, 자.

0: 희망으로 살펴보니 딸이라니 딸인 줄 알지 전우불교는 초면이었다.
1: 저
0: 가만히 보더니만은 올 제일 이제 할 거구나. 어이.

0: 신봉사가 눈을 뜨고 심하옥을 살펴보니 딸이라니 딸인 줄 알지 전우불교는 초면이었다.
1: 저
0: 가만히 보더니만은 올 제인제 알겠구나 딸을 만나
1: 좋지.
0: 이것이 꿈이냐 이것 생시냐 꿈과 생시 분별을 못하겠네. 혈시구나 혈시구나 좋구나 지와 찰떡하게

자녀 양수 큰 싸움의 자룡.

0: 심청가중 만좌맹인이 눈뜨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이면빈, 북반주에는 김경태였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남원시립국악단의 악장으로 계시는 중견명창 이면빈 명창과 함께 즐거운 판소리 담소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한 것이 형제밖에 또 없거늘 내놈은 외놈으로 친구육인 네 동생을 구박축출하였으며 평생의 행한 일이 남에게 못할 일만 가져가며 허여왔고 더구나 피금 중에 백곡에 해가 없고 사람을 별로 따라 죄 없는 제비여던 무지한 욕심으로 생다리를 꺾어놓고 공받고 조언했으니 그죄 어찌에 용납으려. 내 본시 생긴 모양 제비턱을 가졌기로 항상 제비를 사랑하더니 그 말을 들은 즉시 불꽃 같은 내 성미에 제비왕께 자원하고 내주기로 해왔노라. 제비 다리 꺾어놓던 네 목도 오늘 꺾으리로. 장창을 번쩍 들었으나 돌보는 이미 뻗어버려 송장에 침주기로 아무 대답 없는지라. 그때 마당수가 진즉 흥부에게 달려가 이 말을 전했겄다. 흥부가 이 소식을 듣고 천방지축 달려와 장군 앞에 엎드지며 아이고 장군님 피난이다 피난이다 장군님 피난이다 형어 주간 만사 무섭 죄조심에 마땅하오나 형제는 언질신이 군바 형님 반질 죽고 보면 한 조각 병신 몸이 살아보고 터우니까 흥보론도 만질기요 형들 따둑이 없소서. 장군이 이 말 듣고 흥보를 바라보.

0: 벌써 발도 아플 것이요, 오장 속의 목도 아플 지경이요. 질도질.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15번째 시간으로 전곡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부분은 흥보가 중 마지막 통에서 장비가 나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삭제됐던 갭조본이 햇불처럼 번쩍, 익명 뒤에 숨은 아이프의 번개처럼 번쩍, 아몽룡이가 이렇게 글을 썼다더라. 디지털 무덤에서 나온 해골들이 몽룡이의 멱살을 잡고 흔드네. 과거 글들이 출두요. SNS 파멸한다. 내 인생 종치는

아니라고 해도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짐작 거시는 이가 몇 년 진고. 오, 네.

말 들어보소.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짐작 거시는 이가 몇나 진고. 오생 오생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이라. 젊어 청춘 7번 넘어도도 8번 일어나서 웃어보자.

이승구의 청춘 놀다였습니다. 작곡가 피아노의 김연섭, 소리에는 이설아였습니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한 5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도 정겹고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푸르름이 더욱 짙어질 6월에도 우리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다정다감한

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

0: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연구회 현장 박정경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5월의 하루는 겨울의 열흘보다 귀하다는 영국 속담이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모두 뜻깊은 5월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5월을 대표하는 한 인물을 그냥 보내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연구회 현장에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원한 사랑의 상징 춘향입니다. 춘향전이 18세기 이후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고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은 1930년대 이후인데요. 춘향전이 민족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1: 그래, 구관자재가 네 머리를 얹혔다니 그냥 반 가신 후로 독수공방했을 리가 있겠느냐. 응당 예부가 있을 테니 관속이냐.

그러니 기특 다 칭찬 후에 그만 내어 보냈으면 관천모사저 올 것을. 생긴 것이 하도 묘하니 욕심이 잔뜩 난데다가 속으로 실금은이 분이 나서 을러보면 될 줄 알고 절자 하나를 가지고 을러보겠다. 허허 이기론 시절을 보소 기생의 자식 수절이라니 류한이 요절어르고 대부인께서 들어온 세면 아주 길정을 하시겠구나. 이만한 년이 자칭 정절 수절 성절 덕절하며 군부 대절 캐는 건부사종 간절하여 별충전을 다함이니 이주가 절제를 간통해라. 형제형하에 기주하라면 청주원이야 성제어렵지. 춘향이 그 말에 부디 박창 불구 사생이다 본다. 정신은 불사 이군이여 연여불경기부차를 사뚜는 무루하시오. 사뚜니 대부의 수절을 해라. 손녀 춘약 수절을 해라. 수절은 일반했니 수절에도 상하가 있어. 사뚜도 구구언니 불행하여 포자이기 강성하며

0: 이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1930년대, 그러니까 근대의 어떤 시청각 자료라고 하면 사실 이 자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네.
1: 자료가 관건이 되는 그런 연구일 것 같아서 네네.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흥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쉽지는 않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20세기에 워낙 많은 일이 있었고
1: 네.
0: 또 뭐 격변도 있었고 뭐 전쟁도 있었고 온갖 그 이후에 또 이런 전통문화라는가 뭐 전통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여러 매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보관하거나 뭐 관리하거나 뭐 보존하거나 이럴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멸실되기도 하고
1: 네.
0: 뭐 분실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와 병행해서 한꺼번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1: 네네.
0: 이 아카이빙 활동인데 아. 저는 이제 2010년대부터 그러니까
1: 네.
0: 정확하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년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은데
1: 네.
0: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라고 해서 그러니까
1: 예.
0: 일제강점기 주로 이제 일제강점기 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나왔던 음반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 후에 나왔던 우리나라 유성기 음반 이쪽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리하고 뭐 그 디지털 복원하고 복각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좀 그 오랫동안 해왔고요.
1: 네.
0: 그 밖에도 뭐 이 바로 옆에 있는 저희 고각방송 바로 옆에 있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도
1: 아, 네.
0: 이제 이런저런 연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왔습니다.
1: 네. 정말 중요한 연구 또 중요한 활동을 하셨네요.
0: 네.
1: 선생님은 춘향전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좀 궁금해요. 왜 영화를 떠올리는 분도 계시고 소설을 떠올리는 분도 계시고
0: 네네.
1: 판소리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텐데
0: 네네.
1: 우리 선생님께 춘향전은 어떠한 매체, 어떤 건가요?
0: 그 사실 뭐 대부분의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 국악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막 많이 알고 이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1: 네.
0: 뭐 그러니까 광한루에서 뭐 그네 뛰고 그리고
1: 네네.
0: 이제 춘향이는 이런 옷을 입고 이도령은 이런 옷을 입고 또 이제 나중에 변사또도 나올 테시고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어떤 이미지와 상으로 머릿속에 네. 이제 그려지는 그런 형태였겠죠. 뭐
1: 네.
0: 이야기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1: 네.
0: 웬만한 한국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고 하니까
1: 네네.
0: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어려서부터 되게 궁금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 춘향전뿐만이 아니라 이런 되게 우리가 되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그냥 아 뭐 한국 사람은 이래 뭐.

0: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닌 시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즉 춘향전이라는 것이 조선적인 것이 아니었다. 혹은 조선적인 것으로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네.
0: 그러면 춘향전은 조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존재였을까요?
1: 당연히 이제 그 방금 얘기 그 오프닝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18세기 말부터 보통 이 텍스트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네. 또 춘향가 그러니까 뭐 판소리로도 이제 어쨌든 뭐 구전이 되어오고 연행이 되었고 당연히 뭐 이런 부분들은 있었겠지만 20세기 네. 초에 이랬고 그 뭐 그런 재평가도 여러 개 그러니까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뭐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뭐 지금 학계도 마찬가지죠.
0: 아, 네.
1: 대부분의 식작층들은 이거를 이제 굉장히 비속하고 야비하고 음란한
0: 아, 네네.
1: 굉장히 이제 질 낮은 그 뭐 그 당시의 표현들 하면 언문 풍월 나부랭이다.
0: 아, 예.
1: 그러니까 그 예 그냥 언문책이고 그러니까 네. 조선 그러니까 한글로 쓰여져 있는 그 부녀자들이나 뭐 그 시속의 사람들이나 보편적으로 이제 뭐 알려지고 이럴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사실
0: 네.
1: 예, 학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중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0: 네.
1: 크게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춘향전을 그러니까 한 무리의 그 지식인들이 이걸 갑자기 달리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춘향전이 전 국민이 이제 동의하는 전 민족이 동의하는 민족고전으로 격상되는가 그거는 좀 이제 어렵다고
0: 네.
1: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 춘향전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민족고전으로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 연구해 보고자 특히 이제 이때 벌어졌던 대중 및 그 매체와의 연관성을 주제로 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0: 네네 좋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차차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연구의 배경이 된 시기가 1930년대예요.
1: 네.
0: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 또 문화에는 또 어떠한 뭐 유행이라든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1: 이제 뭐 요즘에 뭐 요즘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 예전부터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1920년대, 30년대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가 단순하게 뭐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압박을 받고 이런 시대 뭐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압박을 받고 그런 시대가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뭐 대중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서서히 이제 발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대중적으로도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실제로 이제 1930년대에 들어가면 뭐 조선 사회에서 그런 뭐 수금기나 레코드를 파는 점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영화관, 뭐 라디오 방송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이전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제 미디어 경험과 환경이 이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활동하던 여러 가지 문화인들 중에서도 그 이 파급력이랄까 그 이런 대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점점 주목을 하면서 그 이쪽에 좀 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뭐 해보려고 하는
0: 네.
1: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결국은 우리 선생님.

0: 그 사랑가인데요. 뭐 고수관제라고 해서 얘는 고수관 조선시대 네, 유명했던 네. 이제 그 판소리 명창의 이 사람의 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연주를 하고 있는 송만갑 명창의 목소리 그 이제 소리인데 네 사랑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처럼 뭐랄까요? 지금의 사랑가는 굉장히 길어지기도 했고 조금 더 로맨틱하기도 하고 그런 네.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네. 이건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직설적이죠.
1: 아 그래요. 아유 궁금한데 우리 저 지식인들이 음상하고 비속하다고 했다는 거에 약간 지금 이제 결을 맞춰서 골라주신 음원인 것 같아요. 네네. 흥미가 좀 당기는데 우리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2: 사람은 진정승이옵니다. 그냥 잡으러 갔던 발연거리 그냥 뒤지 가서 술을 잔뜩 먹고 술 없어 먹었던지 저 풍속은

하지만 사랑가 옵시다. 사랑 나랑 나랑 내 사랑 내 사랑이 이루다 내 사랑이 이루다 두루룩 내 사랑 내 사랑이 이루다 내 사랑이 이루다 두루룩 내 사랑 네가 무엇을 먹을래 둥글둥글 두박꼭지 우뻥 뺏거리고 강농백성 다르다고 그리하면 내 무언 너를 줄야 시고 돈돈게 살구를 해지 서른 등으로 줄야 아니 그것도 나다 싫어 그리하면 내 무언 먹으면 너야 눈금을 줄야 보두를 줄야 살구를 줄야 앵두를 부끄려워 못 보겠소 네가 무엇이 부끄럽단 말이냐고 저부터라 부서라 아이고 부끄려워 못 벗겠고 이 도랭이 춘향을 거둔다 북한 항조에 하고도 몰고 세운 가리가 눈눈다 다른 모에게 죽지를 불고 누구 속에 가는 놈 나도 눈눈 내 사랑 내 사랑 이루다 내 사랑 이루다 말고 내 사랑 네가 무엇이냐 나를 홀이라는 여우냐 아니 여우

0: 서 이제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1: 네.
0: 이 사람들은 약간 일반적인 지식인들하고는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학력이나 이런 문제도 조금 다를 테고 뭐
1: 네.
0: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주류 지식 사회와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 뭐 실제 경험에 의해서든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작품이나 뭐 공연물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네.
0: 어쨌든 그 조선적인 것이 사실 조선 사회에 제일 걸맞다라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생각을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음악이나 뭐 연극이나 영화나 방송 이런 거를 하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조선적인 것을 해야만,
1: 네.
0: 그러니까 서양의 것을 모방을 해서 한다든가 일본의 것을 모방해서 해갖고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전체로 그 보편화되지도 않고
1: 네.
0: 사람들이 외면하고 왜냐면 낯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선적인 것들을 잘 그러니까 대중에게 요리를 해서 내놓아야만 사실 영화가 됐든 뭐 음악이 됐든 라디오가 됐든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두고 더 보편적이고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업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들도 그러니까 준지식인으로 사회를 계몽을 그러니까 조선 사회를 계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문화의 힘을 이렇게 뭐 저력을 이제

0: 정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음반은 이제 그런 창극의 실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되던 초기에 나온 음반 중 하나인데요.
1: 네네.
0: 시에론 레코드라는 곳에서 1934년에 나왔던 창극 춘향전 음반 중에 일부분 옥중상봉 부분만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1: 네네.
0: 여기는 이제 이게 창극 당시에 이제 음반도 창극이라고 이름이 그 레이블에도 써 있고 당시 이거를 이제 창극으로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창극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음반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연극 부분과 창 부분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연극 대사는 네. 그러니까 연극의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받고 그 등장 인물들이 나와서 얘기를 네.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무조건 이제 연극 배우들, 전문 연극 배우들이 하고
1: 아.
0: 그리고 그 뒷부분, 실제로 창이 나와서 이 그 줄거리가 전개돼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0: 이 부분에는
1: 예.
0: 다시 남녀 명창이 김정문하고 아. 신금홍 이렇게 둘이서 나와서 또 배역을 적당히 나눠서 남자 아. 목소리면 이제 김정문, 여자 목소리면 네. 신금홍 이렇게 둘이서 또 나눠서 창을 하고 있는
1: 아.
0: 근데 이런 것도 어쨌든 이런 초기 창극 실험의 이제 말하자면 일부분이겠죠.
1: 네.
0: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조금 더 나중에 한 몇 년 정도 뒤에 1936년, 7년 뭐 처음에 이런 창극이라든가 이런 정화, 계량, 판소리와 관련해서 이런 활동을 많이 했던 단체로 처음에 이제 조선음률협회라는 것이 있었고 1930년에 나온
1: 네.
0: 그것이 이제 그 계승이 돼서 다시 이제 재조직된 것이 조선성악연구회라는 단체인데
1: 네.
0: 이 조선성악연구회가 1935년, 6년부터 본격적으로 창극을 무대로 올려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 네.
0: 1936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춘향전을 하게 되고 그 이듬해 1937년에 이걸 그대로 이제 음반화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음반화가 됐는데 이래서 1937년 5월에 녹음한 빅터 레코드에서 녹음한 이 창극 춘향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형장 대목을 한번

0: 움직이려니 뭐 어쩌고 어째? 이얼마이 잡아라.
1: 예, 급차. 양 잡아내리라 합신다. 춘향 잡아내렸소.
0: 이년 주제도 못 들었까?
2: 죽여도 못하지요. 귀상지우게 되죠. 칼을 못 써오리까. 죽이거나 달려거나 잡은 대로 하옵소서.
0: 이년 독헌년 내어봐. 예, 인연 신의 당처가 터지기 대매한 물건을 올리랬다.
1: 예, 집장사령 가동을 보아라. 형장 다발을.
3: 네, 1930년대에 녹음된 창극 춘향전 두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들으신 것은 옥중상봉이었고요. 배역과 대사를 다 나누어서 연행했던 음원을 들으셨고요. 다음으로는 형장, 조선성악연구회가 출범한 이후에 명창들이 소리를 나누어서 부른 대목 함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1930년대 춘향전의 문화기획자들의 역할 그리고 조선적인 것으로 어떻게 재탄생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석지훈 선생님이 함께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자, 창극과 음반을 일단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다음으로 또 어떤 매체에 춘향전이 활용이 되었을까요?
4: 뭐 결국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체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영화겠죠.
3: 아, 영화요. 네. 네.
4: 그래서 춘향전 영화가 이제 또 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춘향전 영화 1935년에 개봉하게 된.

0: 예를 들어서 그 춘향전이나 뭐 다른 고소설을 이제 어떤 영화화를 한다라고 할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건그 어쨌든 고소설에는 그런 그뭐 1인칭 시점도 나오지 않고 그런 감정선도 정확하게 막 드러나지는 않죠. 그냥 서술에 불과한 교훈과
1: 그렇죠,
0: 조금 있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어떻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각색을 해서 영화화할 것인가, 이것들이 고양이와 도령이 이제 이 도령이 밥을 나눠 먹는 장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소소히, 그러니까 러브씬을 이제 구현을 하고 이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새롭게 생각해내고 이런 장면들이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네,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0: 네.
1: 이 소설이나 어떤 우리 전통적인 표현과 영화에서 보여줘야 하는 표현이 좀 달랐을 테니까,
0: 네.
1: 바로 그래서 이 문화 기획자들의 역할이 참 크지 않았을까.

0: 러브신 춘향전은 당연히 이제 뭐 사랑 이야기인데 이거를
1: 네.
0: 이제 너무 이제 뭐 비석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조선의 어떤 그 정조도 잘 살리면서 그러니까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이 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여러
1: 네.
0: 가지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러브씬 같은 것도 보면, 물론 이게 영화가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만, 뭐, 당시 기록을 보면,
1: 춘향전의 위상과 의미는 어떤 걸까요?
0: 글쎄요, 해방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이 춘향전의 위상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1: 네.
0: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다주어진, 우리나라 민족 문학의, 민족 문화의 뭐 고전이다. 이렇게 격상이 된 이후에, 이건 이제 해방 후에 남북한에서도 당연히 이제 또 그대로 이어지고, 남북한 모두에서 이어지고.
1: 네.
0: 그래서 뭐, 음반, 뭐, 라디오, 뭐, 방송 이런 것뿐, 그뭐 연극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영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오페라도 있고 무용극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뭐 끝도 없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1: 네.
0: 지금까지도 최근 아주 최근은

0: 되지
1: 아유,
0: 않았을까.
1: 그럼요.
0: 네,
1: 그럼요.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곡도 추천해 주신 것, 이건 좀 소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곡인지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들으셨던 1937년 빅터에서 녹음된 춘향전, 창극 춘향전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부가입니다.
1: 네.
0: 이 농부가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개별적인 악곡으로 존재하고 그랬습니다만, 1930년대 이 창극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거의 100% 이제 삽입되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물론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약간 쉬어가는 무대이기도 하고, 이 농부가의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여기서 그러니까 단원 전체를 그 말하자면 쇼케이스처럼,
1: 네.
0: 그러니까 이 창극에서 배역을 맡은 사람들 전체를 내보냄으로써,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이 다 한 소절씩 노래를 부르고 하게 하면서,
1: 네.
0: 말하자면 쇼케이스로 아 그 이 프로덕션 자체, 이 무대 자체에 말하자면 그 하이라이트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논문에도 얘기를 썼습니다만, 네, 여러 장면들이 들어가고.

0: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장면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춘향전 또 네. 뭐 창극뿐만 아니라 춘향가 이것의 이제 구성도 한꺼번에 이제
1: 이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석지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끝곡으로 빅터레코드에서 녹음한 1937년 음반 창극 춘향전 중 농부가 듣겠습니다. 소리에는 정정열, 이화중선, 임방울, 박록주, 김소희 명창이 함께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경험에 의하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삶은 본래 안전하지 않다. 세상에는 폭력이 끊이지 않으며 지구의 생태계는 계속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 연민으로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깊은 본성의 특성인 광대한 부드러움으로 품을 수 있다. 타라 브렉의 책 끌어안음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김원지의 해금 잔상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31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린 보통 물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보다 물이 늘 있다는 사실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텨내는 문제라는 걸 잘 실감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깨끗한 물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소셜벤처 위시빌더의

0: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 김효진 대표님은 위시빌더의 대표시고 또 사회복지학 박사님이세요.
0: 네.
1: 직접 인사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청취자분들께.
0: 네. 저 제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요. 오랫동안 CSR과 ESG 분야에서 기업들과 사회문제 해결을 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온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깨끗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처리 기술을 개발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악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저희가 와주셔서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계속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를 담당을 해오셨었고 굉장히 안정적인 길을 걸어오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1: 네. 이게 사실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0: 하다 보니까 네.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는데 어쩌면 몰라서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용감하게.
0: 네.
1: 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사회적 책임 분야 담당하시면서 안정적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0: 네.
1: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네.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왜냐면 사실 그전에도 의미 있는 일 하긴 하셨거든요.
0: 네.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전에도 자살 예방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쓰고 있는 SNS 상담 채널 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자살 예방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해왔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저의 삶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는데
1: 네.
0: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과연 내가 가진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냥 그런 일을 하는 나와 나 자신을 이렇게 그냥 돌아봤을 때 그냥 월급쟁이 나가 되어 있는 거를 좀 어느 순간 직면하게 됐습니다.
1: 누군가를 돕는데 그냥 직업적으로 돕는
0: 네.
1: 거죠. 이런 전화가 왔으면 이렇게 응대하면 될 거고 뭐
0: 네,
1: 이런.
0: 맞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삶의 모토로 살고 되게 가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저를 좀 돌아보면서

0: 보자마자 아 이거는 저는 세상을 구할 제품이다라는 약간 확신이 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 돕다가 조금 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 일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이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
1: 네.
0: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것.
1: 아.
0: 네. 그걸로 어쩌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회사, 우리 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제 이쯤에서 다 그 제품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제품 얘기부터 할까요? 딴 얘기부터 할까요?
0: 제품이 궁금하시기는 하겠죠.
1: 네.
0: 네, 네.
1: 그러면 일단 이 제품이 뭔지부터 할까요? 아니면 근데 왜 이거 사회적 기업으로 하시나요? 이것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데 뭐부터 네. 얘기해 주실래요?
0: 네, 일단은 제품이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좋아요.
0: 저희는 4g짜리 가루로 되어 있어요.
1: 네.
0: 4g짜리 분말형 가루로 되어 있는 걸 그냥 짠물 빼고 어떤 더러운 물, 석회질이든 아니면 염색약이든 흙탕물이든 그리고 요즘 녹조로도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녹조물이든 어디에 넣고 흔들기만 하면 딱 30분 만에 바로 우리나라 생수, 우리가 먹고 있는 먹는 물로 바꿔주는 기술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1: 아니, 이게 있잖아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이 얘기 듣고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은 이거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매직 같은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0: 처음에 이제 이 제품을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말 많이 시연도 하고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눈이 뭐 이렇게 기대감 없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가 동공이 이렇게 점점
1: 거의
0: 커지는
1: 신봉사 눈 뜨는 수준이잖아요.
0: 네. 그리고 저희는 그걸 할 때마다 되게 외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 홈쇼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아니 네. 왜 이런 루트를 선택하셨나요?
0: 일반 비즈니스로 먼저 풀어서
1: 더 말씀을 하셨는데 공적 개발 원조인 거죠.
0: 네.
1: 여기가 먼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0: 네.
1: 지금 모든 지구가 이런 걸 필요로 하지만 여기가 먼저 필요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거를 또 사회적 기업 형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아니 네. 왜 이런 루트를 선택하셨나요?
0: 일반 비즈니스로 먼저 풀어서 돈을
1: 네.
0: 많이 버는 쪽으로
1: 그러니까.
0: 솔직히는 갈 수
1: 네.
0: 있었죠.
1: 네.
0: 근데 저는 말씀드린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1: 네.
0: 저는 이게 가장 필요한 시대적으로 필요한 게 일단은 저소득층이 훨씬 더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 네.
0: 시대는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1: 네.
0: 훨씬 더 심해지고 그리고 기술 개발이 될수록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를 더 우선시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극화는 더 점점 심해지고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못 받게 되거든요.

저희가 원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ODA나 국제 원조 시장에 우리나라의 제품으로 이제 좀 자랑스러운 기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비전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은 저희는 저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이나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물건들을 제조 생산할 수 있게끔 공정을 굉장히 단순화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저희의 제품을 통해서 제조하고 생산하는 그 과정에 사회적 약자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네. 그분들이 좀 삶의 주체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이 그들이 만든 제품으로 그들이 항상 도움만 받았었는데 도움을 주는 주체자가 될 수 있게끔 사실 만들고 싶은 그런

0: 기질도 좀 있고 네. 일단 해보자라는 네. 좀 이런 게 있어서 네. 진짜 몰랐으니까 여태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1: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설레요.
0: 맞아요. 제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팀이 그 일을 같이 할 수 하다 보니 포기할 수 없는
1: 그렇죠.
0: 것들이
1: 뭐 억울해서
0: 생겼어요.
1: 뒤로 물러설 수가 없고.
0: 그것도 그렇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그것도 그렇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아프리카 분들도 만나고 그래요. 다행히 아프리카 분들은 직접 저희 회사를 찾아와 주셨어요. 네. 그분들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 이게 그러니까 제 가치와 제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를 네. 약간 증명받고 계속 아 이걸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사명감을 어쩌면 그분들을 통해서 더 얻게 된 것 같아요.
1: 어떻게 눈물 나. 근데 뭔가 예를 들면 우리 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렇지 않아요?
0: 네.
1: 내가 진짜 이건 믿기 때문에 믿는 바닥이 일단 있어야
0: 그럼요. 믿습니다.
1: 기술과 사람을, 팀을.
0: 맞습니다. 네. 저는 저희 기술력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하고 있고요.

0: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1: 네.
0: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수도 시설이 이미 민영화가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수도세 잘 내면서 그 수도세라는 게 정부가 아니고
1: 네.
0: 그냥 수도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잘 내면서

0: 네. 학교에 정수 시설을 설치하고 네. 아이들이 학교로 물을 뜨게 뜨러오게 하고 네. 공부를 하게 만들자라는 네. 약간 비전을 가족에게 저희 것들을 먼저 전달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 그리고 우간다, 케냐, 페루, 모로코.
1: 맞아요. 한 다음에 정수 이렇게 하면 되니까.
0: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해가지고 우물을 많이 팠잖아요. 그런데 네. 그 우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워킹되고 있지 않은 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1: 팠는데 물이 너무 안 좋다든가.
0: 맞아요. 네. 그리고 고장이 났다거나. 네. 그리고 대부분은 근데 오염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 오염된 물을 그 자리에서 그냥 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고 네. 그 거기를 다시 건강한 생태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아니 그 조그맣고 그 마른 아이들이 그 무거운 네. 물지게를 지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가깝게 바로 집 앞에 뭐 이렇게 맞아요. 해줄 수도 있으시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보통 어느 나라로 가시나요?
0: 지금 인도네시아 지역은 저희가 UN, IOM을 통해서 난민들에게 저희 것들을 먼저 전달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 그리고 우간다 말씀드렸지만 네. 세 번째 비전이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네. 일하는 것도 있고 네. 저희는 원조를 통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저는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언제까지나 그렇게 네. 해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기술을 이전하고 그렇죠. 그분들이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또 그래야 우리가 관광도 갈 수 있어요. 사실.
0: 맞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술은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참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는데 여기저기서 사실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상해요.
0: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요.
1: 네.
0: 좀 깊게 들여다보니까 기술 네.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1: 아, 그럼요.
0: 기술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많습니다.
1: 네.
0: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구조적인 인프라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어 뭐 경제적 격차가 있을 수 있고 네. 인프라 부족일 수도 있고 지역 불균형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스팟스팟스팟으로 보면 하나씩은 해결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것들이 브릿지가 안 되는 거예요.
1: 아, 네네.
0: 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야 네. 이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기술을 다루시는 분들은 기술만 보고 인프라를 보시는 분은

0: 피부병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1: 맞아요. 저희가 이제 흔히들 보는 석회.
0: 네네.
1: 석회가
0: 물에 많이
1: 네. 섞여 있잖아요. 남성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석회물을 굉장히 오래 쓰면 탈모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0: 네. 네,
1: 그러니까 피부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아까 이제 피부 말씀 주셔서 저희 기술을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가져갔더니 저희 물건을 보시고 화장품 회사에서도 연락을 주셨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베이스를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훨씬 더 좋으니까요.
1: 화장품을 만들 때 정제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정제수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거기는 너무 없고
0: 네.
1: 그리고 대부분 필터 형식으로 정제수를 네네. 만드는데 필터가 너무 잘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0: 교환도 빨리 해줘야 되고
1: 네. 그 공급이 너무 사실은 비싸고
0: 네.
1: 수급도 어렵고
0: 그 필터를 버리는 것도 문제거든요.
1: 맞아요. 네, 그게 또 폐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연락을 주신 곳이 있습니다.
0: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기술을 단순화하셨길래 장애인, 시니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1: 저희가 기본적인 광물 자체는 이제 원료는 광물에서 오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소독제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덟 가지의 물질을 섞어서 가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 원료를 사람들이 포장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저희가 다 저희의 미리 다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 공장에 넘겨줍니다. 표준사업장에 넘겨주면 표준사업장에서는 이제 기계 설비에 요즘 네. 기계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0: 네.
1: 사실 그리고 이거는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0.2g, 0.1g 이런 단위로 사실은 이걸
0: 눈에 물질을, 잘 보이지도
1: 네.
0: 않아요.
1: 그래서 기계에 그것들을 이제 입력을 시키고

0: 취업이 함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1: 저는 정부도 함께해야 되고 기업도 함께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국회 재활훈련을 많이 하고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성장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라는 걸 조금 보게 된것 같습니다.
0: 저 이거 진짜 궁금해서.
1: 주체자로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0: 기업이 특히 그 사회 문제 해결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1: 왜냐하면 기업은

0: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이 뭐 물건만 잘 만들면 됐었는데 지금은 좋은 기업이 그런 기업이 아닌 거죠.
0: 그렇죠.
1: 네, 현장에서도 기업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 느끼세요?
0: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1: 네.
0: 특히나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
1: 네.
0: 생각들 정말 많이 바뀐다는 건 체감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저는 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아까도 단편적인 게 아니고 다 연결돼서 소비자들도 건강한 소비자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그리고 기업의 구성원들도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자, 마지막으로요. 위시빌더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위시빌더가 되어드릴게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위시빌더라는 이름을 만든 이유는
1: 네.
0: 소망을
1: 네.
0: 실현하는 사람이 네. 돼보자라는 걸로 저희 회사명을 만든 거였어요.
1: 네.
0: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생각한 건 물 문제를 해결하자였던
1: 네.
0: 거고
1: 네.
0: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도 살리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또 깊게 들여다보니 물 말고 다른 요즘 에너지 문제, 그쵸. 환경 문제, 네. 연료에 대한 문제, 탄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SDGs에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1: 그게 뭔가요?
0: 17가지의 이제 사회 문제들을
1: 네.
0: 네, 사회 문제들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기술로 개발하고 그걸 세상을 살리는 곳으로 연결을 해보자 라는 큰 꿈을 갖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물을 해결했으니 그 다음은 네. 불을 해결해보고
1: 네.
0: 그 다음 에너지 그 다음 사람, 교육 이런 것들 다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이 돼보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전국에 계신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과 함께 위시빌더의 위시빌더가 되어드릴게요.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닮은 사람들의 워터댄싱 듣고 계십니다.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 만나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어떤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 방법을 찾고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게 누군가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가 봅니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에 살아 좋은 점. 어느 쪽으로든 땅끝까지 달려가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다라는 말의 어원은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해석되곤 하는데요. 작은 물줄기, 큰 강줄기 따지지 않고 다 받아들여 거대한 하나가 된 바다. 그래서 일상에 지친 우리 마음까지 다 받아주고 안아줄 듯 거대한 품을 지니게 되었죠.

네,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배님, 반갑네요. 풍류가 좋다 오프닝 멘트 들으면 졸음이 확 달아나네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 탑돌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2887님,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인 만큼 예로부터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민요 중에는 바다에 나가 일할 때 부르던 어로 노동요들도 많은데요. 서도민요 배치기도 그중 한 곡입니다. 배치기는 서해에서 부르던 뱃노래로 어부들의 노동요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제의적인 성격도 지녔는데요. 어영도 철산을 다 쳐다먹고 연평 바다로 돈 실러 갑니다. 이런 노랫말로 시작됩니다. 여기 나온 어영도는 평안남도에 있는 섬으로 예로부터 조기 어장으로 유명했던 곳이고요. 철산은 평안북도에 있는 지명으로 철산 앞바다 역시 조기 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김용호의 풍리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최근순의 소리 노래가락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리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돼요. 지난주 첫 곡 마치기 이벤트에 응매해 주신 청취자님들 많이 계셨는데요.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887님, 제주미녀 이어도 사나, 그리고 전영미님 이어도 사나, 그리고 승승장군님도 이어도 사나 첫 소절을 들으면 알 수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난주 문제는 좀 쉬웠죠. 제주도에 가면 많이 불리던 민요였어요. 앞으로도 저희 풍류가 좋다,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풍류 잘 선별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들 만들어 볼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정농악회의 연주 별곡입니다. 별곡은 다른 이름으로 정상지곡, 가진해상이라고도 하죠. 영산의 상 밑도들이 천년만세를 여러 방식으로 이어 연주하는 악곡의 총칭을 뜻합니다. 별곡 감상하시고 잠시 후 저는 풍류 사전에서 뵐게요.

0: 아버지, 풍녀 사전을 보니 가곡은 시조시를 노랫말로 얹어 부르는 노래 음악이라고 합니다.
1: 어이, 그러냐? 우리 청이 너도 어릴 적 시조 읊는 걸 좋아하지 않았더냐?
0: 그러니까요, 아버지. 제가 외우고 있는 것만 해도 멋진 시조들이 참 많았는데요. 시조가 노랫말이라니 그럼 얼마든지 다른 시조로 노랫말을 바꿔 부를 수도 있는 거겠죠?
1: 어이, 그래, 그러기야 하겠지만 아무 시조나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아, 그러면 오늘도 풍요사전을 한번 펼쳐보는 것이 어떻겠니?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심청량이 추측한 대로 가곡은 하나의 악곡에 여러 다른 시조를 노랫말로 얹어 부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시조를 얹어 부르냐에 따라 노랫말 붙임이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니 원래는 수십 가지 다른 버전이 있었다고 하나 그중 선호도가 높은 버전들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각 악곡들마다 가장 많이 불리던 대표 노랫말을 첫째 바탕이라고, 그 이하 다른 노랫말들을 둘째 바탕, 셋째 바탕 이런 식으로 일컬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경우 버들은 실이 되고로 시작되는 시조가 가장 대표적인 노랫말이지만요. 간밤에 부던 바람에로 시작되는 시조와 내 언제 신이 없어로 시작되는 시조도 각각 둘째 바탕과 셋째 바탕으로 불리며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노랫말로 전승되고 있답니다.

악곡들마다 이렇게 자주 불리는 대표 노랫말 외에도 둘째 바탕, 셋째 바탕으로 불리는 다른 노랫말들이 있기 때문에 가곡의 제목을 소개해드릴 때는 언제나 노랫말의 첫 마디까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대엽이란 악곡이 여창 가곡에도 있고 남창 가곡에도 있고 또 우조 악곡과 개면조 악곡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여창 가곡 우조 이수대엽 그리고 간밤에 부던 바람에 라고 노랫말 첫 마디까지 명시해야 명확해지는 거겠죠. 5월 마지막 날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거문고의 신캐동,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 중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 5월도 이제 서서히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치 좋은 책의 마지막 장, 넘기기 싫은 그 마지막 장처럼

취타 아명으로 난파 정식 지곡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무언가 그냥 지나가기가 좀 아쉬운데요. 5월이란 계절이 너무도 좋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유가 참 많은데요. 사람마다 조금씩 이유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연두에서 초록으로 서서히 바뀌는 자연 풍경이

참 좋고요. 그 초록빛 잎사귀처럼 신선한 바람,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 물론 이번 5월엔 좀 더운 날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5월의 날씨만큼은 어느 계절과 비할 수 없죠. 우리 모두를 시인이 되게 하는 날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 5월에 시 몇 편 써 놓았습니다. 이처럼 좋은 5월을 보내면서 무언가 아쉬워서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야금 독주로 듣는 여밀락 전바탕 길게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이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준비한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발매한 최충웅의 가야금 정악 천원지방에 담겨있는 여밀락 전바탕입니다. 이 음반은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을 역임한 최충웅 명인이 자신이 연주하는 가야금 정악을 모두 8장의 음반에 담아낸 거질의 음반입니다. 8장 음반 중에 첫 번째 CD에 담긴 것이 여밀락 75분이고요. 두 번째 음반이 보호자와 만파정식지곡 경풍년 염양춘 수령음 그리고 세 번째 음반이 밑도들이와 웃도들이 평조회상 그리고 네 번째 음반은 현악영산회상과 천년만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반이 남창가곡 전곡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반이 여창가곡 전곡 이렇게 해서 무려 CD 음반 8장에 이 음악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이 음반을 낼 즈음이 최충웅 명인이 국악에 몸담은 지 언 6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점이라 하면서 명인이 2001년에 국립국악원을 떠나면서 정년 기념으로 발행한 가야금 정악보에 담긴 악보와 똑같은 내용의 음반을 제작해서 그 악보를 보고 이번 음반을 함께 들으면 가야금 정악을 배우고 익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이번 악보 속의 음악을 모두 녹음하고 음반을 내셨다고 밝혔습니다. 평생을 국립국악원에 몸담고 활동하시면서 내내 연주해온 음악들이지만 그 음악들을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음반으로 만들어낸 작업은 큰 공력이 필요했는데요. 이처럼 지난 2010년에 음반으로 내셨습니다. 오늘 그 음반 중에 첫 번째에 담긴 여밀락 전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된 여밀락을 가야금 독주로 매 장의 여음까지 모두 들어보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여밀락이란 음악은 원래 조선 세종대의 복례의이란 음악에 포함되어 있던 곡이고 용비어천가의 노랫말 일부를 부르는 곡이었지만 조선 후기의 풍류방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음악이 돼서 오늘날 기악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피리대금 해금과 같은 향악기 전승의 음악인데요. 오늘은 그 악기 가운데 가야금 독주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10장으로 이루어진 곡이지만 7장까지 전승되는 음악입니다. 각 장마다 원가락 12장단과 여음 20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곡의 선율 구성을 보면 1, 3, 5, 7장과 2, 4, 6장이 같은 선율이 많이 반복되는 그런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20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의 음악이고요. 4장부터는 급박이라 해서 10박 한 장단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가야금 독주로 듣는 여밀락 1장부터 7장까지 전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충우의 가야금 연주고요. 전체 75분 23초 동안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밀락 1장부터 7장까지 전곡을 75분 23초, 1시간 15분 23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하신 최충웅 명인, 이분은 1961년부터 2001년 6월까지 국립국악원 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국악사를 거쳐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악장, 음악감독, 지도위원으로 4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이후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양주풍류학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평생 궁수받을 수 있게 돼서 이 음원은 우리 음악사에서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시간에 오늘은 지난 2013년에 발매된 최충웅의 가야금 정악 천원지방 중에 첫 번째 CD 여밀락 전바탕을 듣는 순서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곡 감상 시간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곡 한바탕을 노래할 때 가장 끝곡으로 연주하는 노래, 남녀가 함께 부르는 가곡 태평가 골랐습니다. 김경배, 김월하 두 분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개면조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김경배, 김월하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를 연주하는 음악 천년만세 준비했습니다.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성곡 김정승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이 계절에 듣기 좋은 맑은 우리 음악들 함께 나누셨는데요. 대청마루 넓고 마당에는 초록빛 이파리가 반짝이거나 함박꽃이 활짝 피어있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음악을 들었다면 참 멋진 5월을 보낸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풍경이 아니었다 해도 이 5월의 마지막 날을 풍성한 우리 음악으로 들으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5월의 마무리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도사가로되 대왕 성덕으로 어찌 성공 제신이 없으리까? 말을 마친 후에 이놀불견 단고시 얻겄다. 이때 용왕이 수구조정 만조백관을 일시에 영을 내려놓니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들어올 도로되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 들어오는디 이런 과관이 얻겄다. 성상은 거 성제는 도 판선비노 추소고징어 할냄팡 대대사동도로 모 방청사조계 해운공방 대평사청어 군수해 구형다몽어 총장조구 부별랑 정창 승례 정달이 가오 좌우나조리 금군보조 상순치 논제 존치 삼치 병제 가제 가오리까지 영을 듣고 그저

장수 부대하고 홍풍신어근이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노른 고로 세상을 나가오면 여기 옛 가물고 와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달 사립농들이 옛깎이다 물에다 봉병 탐식으로 덜 생겨 담물려대로 죽거드면 인간의 이질 백질 설사배 앞이 난디약으로 먹사군이 보내지면 보들이다. 이때요 해운공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오며 신호호양은 세상이라 정인병 개선천수가마니 참신하야 청복만악을 바래봐 산주

0: 드리라. 용왕이 이만 하고 보더니 네 이놈 너도 신하란 말이냐?
1: 그렇지.
0: 네 저놈 조감이 있다. 두 엄지발만 뚝 뛰어나 내 쫓아라. 방첨사 조계가 어떠하뇨?
1: 좋다.
0: 방첨사 조계는 철갑이꾸꾸고 방신체도 고르도 싸구나.
1: 좋다.
0: 예그릴러스대 화 방주울지 세우고 자수인지공이라. 세상 흘러가오며
1: 제

한신하가 들 받아보니 별주부 잘해였다. 너의 충성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에를 나가 죽게 되면은 인간의 진미가 된다하니 그 아니.

0: 원시우라
1: 탕소를 올리거나 용왕이 받아보니 별주부 잘해였다. 너의 충성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에를 나가 죽게 되면은 인간의 진미가 된다하니 그 아니 온통오냐. 별주부 여자 어대 소신은 수족이 넣으시라 강상에 둥실 높이 떠 망 보기를 자라와.
0: 그렇지.
1: 인간의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꼭 잡아다 바치겠나이다. 글랑한 그리 해라 화 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 들여가 토끼 화상을 그린다. 공정 우리 청홍연 금소 조파 금흥연

0: 아니 간지사
1: 아유채
0: 이디저 그리 그린다 천하 명산 승지강산 경계 모던 둥그리고
1: 아유채
0: 북결

0: 얼른 그려고 밤이 사주 말을 대 어서도 알 쏘냐 안나였다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이때어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화상을 목덜미에 얹어다 놓고 목을 쑥 오므려 놓은 것이
1: 그렇지.
0: 저 막통 창자애가 화상이 붙어 가족 폐갑속이 되었겠다
1: 그렇지.
0: 요만하면 수로 육로 이말 일을 다녀오더라도 물 한 점 안 묻겠구나
1: 그렇지.
0: 용 함께 하지거고 본댁으로 돌아올 적에 그때여 별주부 놓친이 있든가 별주

축복하라 별주야. 네가 세상을 간

0: 살인명. 니기 뜨그란 말이냐?
1: 제헐.

0: 대든님
1: 제헐
0: 심지사장 물회 속에 잠시나야
1: 다헐
0: 새꼬지

0: 은혜라
1: 아이고
0: 나를 주여 이제 어디에다 묻고 가면 네가 세상을 가지마

육주부 있다 하는 말이 나라에 한우기시옵소 약을 구하러 가는 복명이오니 사세 부득이로소이다. 내 몰랐다 내 몰랐어. 나라에 한우기시옵소 약을 구하러 간다오니 그 아니 충성이.

0: 말차로 나 보는 네. 별주부 마누라 나온다.
1: 아유,
0: 주부 마누라가 알아오는디 잘생긴 뱁시를 보면 어여쁜데 급기만원 걸음하라는 일색이라.
1: 아유,
0: 아장아장 나오더니 저분 아리 저분 아리 세상 간단 말이 왜 말이오. 예수파가 어여쁜데 급기만원 걸음하라는 일색이라. 아장아장 나오더니 저분 아리 여보 아리 세상 간단 말이 왜 말이오. 예수파가 밝은 물에 양주 마주 떠서 죽은 흥미를 부여하더니 이제는 다 버리고 빨리 청산 간다 흥이. 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게 있네. 무엇을 그다지 본질이요. 당상 악발 늙은 놓친 초상 공개를 본질이요. 본신주의 당한 중성 초정 사직을 못 잊어요. 구중 절분 안에 절약 제자를 본질이요. 내가 가기는 가되 꼭 못 잊고 가는 게 하나 있네. 아,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1: 그렇지.
0: 다른 것이 아니고 저 제너머 잔털밭에 남생이란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나하고 똑같이 생겨서 우멍하기가 한이 없는 놈이여. 나 없는 새에 문 열고 들어올란지 모르니 그놈 몸에서는 노랑내가 나고
1: 그렇지.
0: 내 몸에서는 비린내가 나니 냄새로 짐작하고 부디 조심오. 서로 작별하고 수정 문밖 쓱 나서니 철철 경계였다. 고고 천변일로
1: 탈조체
0: 부상으로 피떠 양국의 찬즈랑에 불봉으로 돌고 돌아 의장총계 찍고 회한봉구로 믿던 난 누워 난다는데
1: 탈조체
0: 불평은 물의 둥실 어려운 잠자고 자꾸 세펄 벌나라들째 동정연천은 반신촉 금색 초파가여기라 발로 벽발을 찍고 당겨 뒷발로 장랑 흙을 당당 우리 흐리저리 우리 하.

만산문 우르르르르 가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롱은 낙낙 떨어진 참모 알발근디 오여 금

0: 담겼다. 어서는 돌아돌고 백구론 분비 갈매기 우리 목파리 원앙새 강상 두루미 손만은 땡공의 소천자 키와 너던 만성전우봉 황새 양양장파정 지금도 사랑을 따고 원앙새 일월 칠성 은하소 다리도 턴 오자기
1: 다
0: 목파리 해오리

가지로구나. 예, 후벌어진들은 장속 광풍을 못 이기연 눈물 출제 천리신 해론 정산으로 돌고 개골모래 주르르르르 저골모래 괄과 혈도골모래 한도로 한수처 전방야 지방야 벌떡 겨우정

0: 어디메로 가자 안마 안마도 내루나 요런 경계가 또 있나
1: 한시고
0: 이때야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 생전 못 본대라 무섭증이 왈칵 나서 모래 속에 잠시나야 모가지만 내놓고 사면을 둘러보니 웬간 날짐승들이 지그들까지 모여 앉아 상자 다툼을 하는 뒤 앵무새가 썩 나서며 금년부터는 내가 상자를 허겄소

0: 지현
1: 좋은 길이나
0: 탁을 씌우
1: 피나라 기부를 탁 쏘야 있고
0: 재현
1: 경주상 석상우도 기영 기영이 올라 손상 반죽 죽은 열매 내 양식을 삼어 쓴지 내가 어른지 아니 드냐 이때여 까마귀가 썩 나서며 금년부터는 내가 상자를 허겄소. 봉황색 꾸짖으며 어라 이놈 네가 어디서

0: 세상은 미운 놈을 더 맡기는 또 있느냐 빈통이나 찾아가자 이정승패나 뿐인가 아이고 무슨 세상은 그리 헐망정 이 만자 중에 내 망신을 시켜도 유만무득이지 그렇게 시킨단 말이오
1: 쉬고.
0: 까마귀 한쪽으로 할일 없이 훨훨 날아가고 부엉이 웃고 내 앞만 그런데도 내 셈청 물추가야 열두 가지 울음으로 과보지 난게 안정 울음으로 통할 적에 까옥까옥 도락도락 괴기한 음성으로 수절아부유인을 내 소리 깍깍 나면 세상의 인간들이 돈을 들어서 날릴 적에 떠나라가자 배 떨어지니 세상은 미

0: 사자 누구나 거백이 쪽으로 앉으며 아니 여보시오 내 재상은 그리 헐망정 이 만자 중에 내 망신을 시켜도 유만무득이지 그렇게 시킨단 말이오
1: 아이씨고.
0: 까마귀 한쪽으로 하릴 없이 훨훨 날아가고 별주부가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가 길김생들 사자 누구나 거백이의 회수 상향헐제 비웅 비표고미로다 창의 방랑사중

0: 처잔 내비
1: 좋다
0: 깨마는 여우 날린 토끼 털 좋은 노구리 안공 속공 노릇 사서 식량 노릇 맺대야지 이러한 동물들이 좌우로 들어앉어 상처단 동물들이구나
1: 좋다
0: 이때요 한 짐승이 썩 나서며 자 금년부터

들고 생방쟁을 떨 적에 이때여 여러 날 굶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한 마리 잡아먹을까 하고 돌아다녀도 한놈 걸린 놈이었겠다. 한 모롱을 돌아더니 이 방쟁 맞은 놈의 여시가 그냥 기침을 캐헤이

0: 갈 적에 이때요 별주부가 하필 호랑이 거기를 봤지. 가만히 보니까 왠가 짐승들이 모여 앉아있는디 한가운데서 상여틀만한 것이 딱 죽을 치고 앉았겠다. 아니 저것이 토끼일까? 내가 수궁에서 들었을 적에는 토끼가 조망만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클까? 아따 저놈 무섭게 생겼는디. 어라 내가 기왕에 나왔으니 한번 불러봐야지. 이때여 별주부는 원의 말기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입심이 적었던가 퇴자를 호자로 살짝 변해서 부르는디 저기 저기 앉은 게 몸은 놀숭놀숭하고 꼬리만 잔뜩 낀 게 퇴퇴퇴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그때여 호랑이는 그 산 중에 오래 살았지만은 생원이란 말은 처음 들었겠다.
1: 그렇지.
0: 아니 누가 날 자를 생혼이라고 할까? 어라 내가 가봐야지. 너희놈들 내가 잠깐 다녀올 테니 여기서 꼼짝 말고 있으렸다. 펑 내려온다 펑 내려온다 송진 깊은 걸로 한 짐승이 내려와. 호랑이가 내려와서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겠다.
1: 그렇지.
0: 아니 누가 나를 불렀을까? 아 누가 나를 불렀어? 어허 이리 좀 나와봐.
1: 멀시고.
0: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겠다.
1: 그렇지.
0: 허허 아 오늘 재수가 없으려고 별일이 다 생겼네. 골짜기를 쳐다보니 거기 있던 짐승들은 어디로 싹 가버리고 아무도 없겠다. 허허

70살 맞을 것이 통일부감을 보았던가 먹기로만 작정했니. 아이고 인자 내가 죽네. 어라 이왕 내가 죽으려면은 내 폐술이나 한번 보여주고 죽어야지. 별주부가 목을 쭉 빼고 호랑이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가며 자 내 목 나가요. 호랑이가 가만히 보더니 어찌 징그럽고 요상스럽게 생겼던가 뒤로 뭉구정뭉구정 물러나며 아 여보시오 그만 좀 나오시오. 그렇게 나오다간 하루 수백 발 나오겠소. 어찌 목이 들랑날랑 그렇게 생겼소. 오냐 내 목병 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봐라. 당은 내력 들더마라 당은 내력을 들어라. 우리 수국 데려가야 영당정 들어온 짓대 천연과 기완자 내 홀 올리다가 한 발 잘치 잘못 오여 중여 그때 똑 떨어져 병신이 되었기로 명의한테 문이 간즉 호랑이 슬기가 좋다기로 도루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니가 진종 호랑이냐 도루랑 귀신 짓느냐 비수금 드

문득병의여 선이도산 문병의의 태간이 초쌉기로 증산토끼 한 마리를 생금하여 주시기를.

0: 별주부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라오.
1: 그렇지.
0: 그러는 그대는 뉘라으시오. 예, 나는 월텔러니 척하 중생아야 장생냐여 근난산 과부 토끼가 염불을 맺자구나 알자여. 태선생이란 말을 듣더니 태선생 높은 이름 들어본지 오래러니 오늘날 일이 화다보니 하산견지 마냐요 만만무나 알잖아. 이리로 깡짱 저리로 깡짱 자훈 그리고 내려본날 태선생이라오.
1: 그렇지.
0: 별주부가 태선생이란 말을 듣더니 태선생 높은 이름 들어본지 오래러니 오늘날 일이 화다보니 하산견지 마냐요 만만무고 부득이로소이다. 토끼가 이 말을 듣더니 아 저놈이 무슨 포재가 있는 놈이로구나. 무식하고서야 저렇게 문자를 잘 쓸까?
1: 그렇지.
0: 어라 내가 문자 한마디라도 여기서 잘못 썼다가는 이 세상 문

0: 치고
1: 나뿐이라.
0: 좋다.
1: 쏭야 안기생 나의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달력을 한 장 넘겨 6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마침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은 참으로 그 온전하게 뭔가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는요. 아, 이번 주 좀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오히려 아, 저는 마음이 무거워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숨 한번 고를 수 있는 그 지방선거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무튼 올바른 선택, 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참 일꾼을 우리가 현명한 눈으로 잘 골라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절기상 그 소만을 지나면서 마무리 점차 푸르게 차오르는 시기인데요. 문득 그 텃밭 한번 보셨습니까? 지난 봄 조심스레 심어뒀던 그 고추며 방울토마토가 어느새 작고 귀여운 열매를 내밀어서 우리 얼굴에 미소를 선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리의 나무 잎사귀들은 연둣빛에서 점차 깊고 짙은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고요. 비록 최근의 소만은 더위가 예전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찾아오고 있지만 싱그러움으로 진하게 채워갈 6월을 기분 좋은 설렘으로 열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기 휘모리 잡가 6, 7월입니다. 소리의 조서윤, 장구의 전병훈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경기 휘몰이 잡가 6, 7월이었습니다. 소리의 조서윤, 장구의 전병훈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6월 1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새로운 달, 새로운 한 주, 네, 첫날입니다. 싱그러운 새벽 공기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좀 전에 여는 말에서 푸르른 절기 소만의 풍경을 전해드렸었죠. 과거 이맘때의 소만은요, 초여름의 문턱인 건 똑같았지만 제법 선선한 바람이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0: 이웃의 안부를 정답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의 첫날이자 월요일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나누는 도들볕 우리 음악 함께 하겠고요. 우리 시니어 청취자분들의 건강한 아침을 위한 건강 더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바람 따라 실려오는 맑은 종소리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다양한 문화 소식을 담아내죠. 풍경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2부의 특화 코너 주민번호 1234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차이를 지혜롭게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공감의 다리를 놓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곡은 단가 령녀 과객입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의 이정업입니다.
1: 영녀 같은 천지간음 손님 같은 광은이라 천지가 조판된 후 영호걸 문양채사 몇몇이나 한유간모 이럴 산하는 지금에 의고하되 인물사업은

충주울렁남부 평야산마을이요 강토포뜨 열매기다 서북의

나뭘 바라보니 삼천리 굳은 산하 금굴

명구나흐를 배우옵나늘 송천강을 건너서니 백상노가여 기록구나 웃노라 칠볼도야 고금산지알리라 청천간기 절절 흘러 부르는데 수병백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감상하실 곡은 2018년에 제작된 김일구의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가운데 진양조입니다. 김일구 명인은 전남 화순 출생인데요. 공대일, 장월중선, 정권진, 박봉술 명창의 문화에서 소리를 공부했고 원옥화 명인에게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를 익혔습니다. 특히 김일구 명인은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이며

빠르게 걷기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걷기는 유지 시간도 중요하지만 강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천천히 오래 걷는 것보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짧게라도 빠르게 걷는 쪽이 근력과 심폐기능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하체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그 중에서도 내 걸음에 조금 더 힘과 속도를 실어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봉산 탈춤 첫목 듣겠습니다. 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봉산 탈춤 첫목 듣겠습니다. 연주의 봉산 탈춤 보존회고요. 10분의 긴 호흡으로 이어드립니다.

0: 그러리라 한가위 올배송편 많이 빚어 참기름을 슬쩍 발라 이웃집에 돌려주니 쟁반 끝으로 막아내고 8월한 달 드러내곤 9월이라 구구절 천축산 동명월에 만개국화를 베어다가 국화농주 많이 빚어 집안노를 모셔다가 사당 차례로 막아내고 9월달 드는 액 10월은 상달이여 무시루떡을 푸짐히 쳐서 방망이 맞은 북어의 대가리 막걸리 속자는 웃짐을 쳐서 뒤에 후정이 돌아가니 하루 보름 고사받던 터주지신 성주대감 차린 것은 없사오나 위도 탈도 보지 말고 소할례로 받으시고 대할례로 들어줄 때 벌어주고 늘어주고 우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시는 성주님이 막아주니 만사는 대길이여 소원성취 하옵시니 긴들하니 좋을 소냐 한 달 드는 액은 동지딸 동지날 찹쌀홍심이 빚어놓고 동지 팥죽을 듬뿍 쓰고 안악금상 대방마님 이남박에 푹 퍼들고 소술대문에 썩 나서서 이문저문에 기얹으니 문밖에서 뜬 오방잡기 뜨거운 팥죽을 뒤집어 쓰고 애뜨거워 혼쭐이 나서 원강철이 달아나니 반사는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하니 이런 경사가 또 예갔소
1: 1부 마무리곡 비나리 중 고사덕담 함께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오한수였습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는 6월 5일은 우리 음악의 멋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국악의 날입니다. 이 소중한 날을 맞아 서울 도심 한복판 광화문 광장 일대가 커다란 풍물판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국립국악원이 마련한 제2회 국악의 날 국악주간 행사가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와 서초구 국립국악원 그리고 남원, 진도, 부산 국악원에서도 공연과 전시, 체험이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행사, 네, 국악의 날인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길놀이인데요. 전국 중고등학교 풍물동아리 학생들 그리고 서울대와 부산대 등 20여 개 대

되는 해인데요. 그리고 또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해 풍물패, 강릉과 삼천포, 평택을 비롯한 농악보존회 회원들, 그리고 국방부, 이 밖에도 남원과 진도, 부산 국립국악원에서도 한중 전통예술 교류 공연, 굿 음악 축제, 남사랑 놀이와 아리랑 특별 강연 등 국악 주간의 풍성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한중 전통예술 교류 공연, 굿 음악 축제, 남사랑 놀이와 아리랑 특별 강연 등 국악 주간의 풍성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다가오는 6월 5일 혹시 서울 광화문을 지나실 일이 있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장단의 흥과 아리랑의 깊은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제2회 국악의 날 국악주간 소식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경기민요 기나리랑 함께하겠습니다. 소리의 최수연입니다.

경기 민요 긴 아리랑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최수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부 민요를 위한 관현악 메나리 소리 들으실 텐데요. 연주에 국립 메나리 소리 들으실 텐데요. 연주에 국립 민속 국악원입니다. 메나리 토리는요, 한반도 동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요와 무가 기악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선율입니다. 이번 곡에서는 한오백년, 신고산 타령,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쾌지나 칭칭나네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메나리 토리 민요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각기 다른 장단과 선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때로는 구성지게, 또 때로는 신명나게 한편의 이야기처럼 펼쳐집니다. 메나리 토리의 깊은 정서와 변화무쌍한 매력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동부민요를 위한 관현악 메나리 소리였습니다. 연주의 국립민속국악원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석대의 가야금을 위한 사물놀인데요. 연주의 서울세울 가야금 3중주단입니다. 역시 10분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석대의 가야금을 위한 사물놀이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서울 세울 가야금 3중주단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낯선 이름의 지도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거지맵인데요. 처음 들으면 좀 놀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거지라니. 아니 어떤 지도길래.

전기야. 포기라 하는 것은 오직 헌비고 복근을 하고 피이 너무 냄새가 코 난간을 무너내는데 흥부 집은 냉랭하여 고글 하셨는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따라 명

누나니 이것이 가난 달인이 되었겠다. 가난이야 가난이야 월순년은 가난이야 아. 복이라 하는 것은

자두다 이렇듯 울고 있을 적어 흥보 17째 아들놈이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울고 들어오며 어머니 나 송편 3개만 해주시오. 아니 이놈아 어디서 태필떡을 3개만 해달라고 그러느냐. 동리로 놀러 갔다가 애들이 송편을 먹기에 내가 좀 달랬더니 가래 속으로 기어 나오면 송

가장 뭐 두세 정거장이 뭡니까? 한참을 더 걸어 다니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집안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워 왔잖아요. 요즘 젊은이들도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긴 한데 고생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맵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 왜 저렇게까지 하나 하면서 혀를 차기보다는요, 아, 밥한끼 앞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정말 어려운 시대구나. 우리 젊은이들 그래도 참 열심히 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대마다 아끼는 방식은 달라도요, 잘 살아보려는 마음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어유와 방아요 함께 합니다. 소리에 토리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 곡 우리들 세상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엄세원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단지 달력 한 장이 넘어갔을 뿐인데도 마음이 참 설레는 6월의 첫날입니다. 이 6월에는요, 우리 너무 남의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 걱정, 주변 사람들의 기대, 또 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정작 내 마음은 어디쯤 있는지 자주 잊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가슴 속에 오래 묻어뒀던 내 진짜 마음들을 꺼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마무리할 때 함께 외치는 6월의 구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 애썼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도 조금 편해져도 된다.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연보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호 유리딘의 쌀 이한철입니다. 보통 6월의 시작은 조금 한적한 편인데요.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문인지 거리도 사람들 마음도 조금 시끌벅적한 느낌입니다.

보통 6월의 시작은 조금 한적한 편인데요.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문인지 거리도 사람들 마음도 조금 시끌벅적한 느낌입니다. 여러 행사와 기념일로 시끌벅적하게 5월을 보내셨다면 6월은 조금 다르게 시작해봐도 좋겠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면서 한 템포 천천히 조금은 한적하게요. 새로운 달이라고 꼭 바쁘게 달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2026년 6월의 첫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네요. 자, 어느새 6월입니다. 정말 무서울 만치 시간이 빠른데요. 지난 5개월 동안 뭐 했나. 그렇게 뭔가 한숨이 쑥 입안에서 나오는데요. 남은 이 전반기 한 달을 좀 나한테 집중해서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름 채비도 좀 잘 해주고 건강도 좀 챙기고 그런 한 달 함께 보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프로그램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 매일 만나던 조현정 시평의 RR 뉴스가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 2부에 주간 코너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대신에 매일 만나던 그

6월 1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단소 연주자인 황혜정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숲으로라는 연주곡 함께 들었습니다.

날을 좀 나한테 집중해서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름 채비도 좀 잘 해주고 건강도 좀 챙기고 그런 한 달 함께 보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프로그램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 매일 만나던 조현정 시평의 RR 뉴스가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 2부에 주간 코너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대신에 매일 만나던 그 오늘은 여러분의 6월 계획은 뭔지 그걸 한번 나눠보면 좋겠네요. 크든 작든 특별하든 특별하지 않든 뭐든 좋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눠보면서 아 저거 있다 나도 저거 따라해봐야지 이런 생각하면 좋잖아요. 장호희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은의 노래 듣습니다. 둥글게.

이상은의 둥글게에 이어서 영화음악가 김태성의 음악이었습니다. 트로피컬 칵테일풍의 옹헤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 6월 계획 어떤 거 있으신지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184님, 한디, 저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앉는 게

선생님이 이러다 70전에 지팡이 짚으실 수도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의 6월 계획은 하루 7,000보 걷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7,000보 걸으시면 충분하겠죠. 날이 더우니까 좀 이른 아침이다. 해질녘. 이럴 때 그러시면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6월 계획, 이거 할 거다. 그런 다짐들. 뭐 거창한 것도 당연히 좋고요. 소소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달과 최수연이 함께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몽금포 타령.

있습니다.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이 전시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말머리에 고야전 이렇게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0: 내라.
1: 잘 들으셨죠?
2: 22일 양력으로는 6월 1일인데요. 홍희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이날을 기념해서 오늘을 의병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홍희 장군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가 문제고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이순신, 2번 곽재우, 3번 홍길동, 4번 을지문덕. 경상남도 의령군 출신으로 그 동네 마스코트이시고요. 심청이 어머니와 성이 같다고 땡씨 부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땡자가 과연 무얼까요? 이 힌트가 쉬울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늘 정답 한번 맞춰보시지요.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 정답자 잘 한번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김수연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심청과 초합 듣습니다.
3: 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 사는 봉사 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교라. 눈의 명문 거적으로 명성이

하며 각각 잔수 약주 빚기 수파련 봉오림과 배상허기 고임지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이 다진토록 분파라 모일 적에 분모와 돈짓고 돈모와 양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 대닐 수책의 창립편을 이웃 집사

0: 가도.
1: 오늘 가지고 온 문제는 의병의 날을 맞이한 역사 퀴즈였는데요. 1592년 양력으로 6월 1일 홍의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의병의 날이고요. 홍의 장군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이순신, 2번 곽재우, 3번 홍길동, 4번 을지문덕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삼성할부지님 정답 2번 곽재우입니다로 보내주셨고요. 2390님 정답 곽재우, 심청엄마 곽씨 부인이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그런가요? 3335님 2번 곽재우입니다. 6월의 계획 창호에서 주는 선물 금 받고 싶어요. 금 골드 예, 선물 꼭 받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1612님 정답 2번 곽재우로 보내주시면서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네요 라고 하시면서 문제 풀기가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

0: 보내드린 햇살.
1: 황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무치래, 둘째는 사설치래. 그직 자퇴근이요, 그직 자 노름해라. 노름해라 하는 것은 기성이 꿈백수 있고, 경각의 천태만상 기선위기 천변만화, 좌상의 풍류혹을 구경하는 남녀노소 굴게 하고 굳게 하는 그 귀성 그 맵시가 어찌하니 어려우랴. 지금이라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눈두를 변화해야 오장에서 나는 소리 목나가여 자은일지. 그 또한 어렵구나. 사설이라 하는 것은

다리 꿈다 나오는 것은 또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천생이라 통할 수 없거니와 원운하니 속하니 소리하는 법예로다. 영산초장 다스름이 어느 한 청계수가 얼음 밑에 흐르는 듯 끌려내는 모은 손풍이 배노는 듯 차차로 돌리던 목공이 도전이 기이거다. 도두어내는 목은 안장봉이 속구는 듯 톡톡 굴려내는 목은 목포수가 솟치는 듯 장단 고요 변화무쌍 이리 농락 저리 농락 아니리 짜는 말은 나리에 따온 제비말과 공교도구 냉무소리 중머리 중중머리 신양을 달아두고 놓아두고 그들에다가 널채다가 청은하게 나는 목은 단산의 봉해구름 청청하게 뜨는 목은 청천의 하계우름 대원성 흐르는 목 황영의

많이 흔들리도 어느 듯 변화해 안나 모한 천잔 바람이 소슬하게 부는 소리 좌산이 질색하고 구경꾼이 딱 누운데 이러한 반대모로이 어찌가니 그

이한철의 청호이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김일구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단가 광대가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8시 4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노래를 듣고 또 함께 부르고 할 때 가장 큰 재미 중 하나가 매기고 받는 그런 소리의 주고받음인데요. 굉장한 훅을 가진 노래들, 매기는 부분도 아주 중독성 강하고 받는 부분도 중독성 강하고 뭐 이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노래 싸이의 챔피언이 그런데요. 소리 지른 내가 하면 또 저쪽에서 챔피언 받잖아요. 그럼 또 음악에 뭐 미치는 네가 그 부분을 또 마이크를 관객들에게 건네도 그것도 다 따라 부를 정도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노래도 그러한 후렴을 가지고 있는데요. 홀앤 호츠, 데릴 홀과 존 호츠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팀. 74년에 첫 번째 히트곡을 낸 이후에 80년대에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 I Can Go For That, 이 노래도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후렴 부분이 아주 촘촘하게 그런 중독성 강한 후렴 구조로 채워져 있습니다. I Can Go For That.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그죠? I can go for that 듣고 왔습니다. 토닥토닥님이 제가 애정하는 한디 추천곡 시간 이제 오롯이 원곡 들을 수 있어서 더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뒷이야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 오늘은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전다연 박사님 와 계시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지금 우리 일상은 어떤 단어들로 설명될지 요즘 사람

0: 특히 또 K컬처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모습들도 저희 코너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지고 오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1: 네, 최근에 해외에서 요 SNS상에서 확산되는 대표적인 콘텐츠 중에 하나가 한국에 가기 전 그리고 한국에 다녀온 후 비교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0: 오, 그냥 뭐 나 일상에서 시간 좀 내서 한국 여행 갔다 왔어. 이게 아니라 한국이 날 바꿔놨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런 표현인 거네요.
1: 네, 이른바 이 K-Glow-Up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에 다녀와서 내가 얼마나 이뻐졌는지, 이야. 아름다워졌는지를 자랑하는 영상이 화제라고 합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K-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음흠.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요 뷰티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0: 네, 뭐 한국 화장품 좋다.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앞에 그 시 거기 있잖아요. 그 화장품 모아서 파는 거.
1: 아, 네. 네,
0: 거기가 있는데 진짜 바글바글하거든요. 외국 그 여행객들이 아~ 그냥 뭐 발림이 좋나 보다, 뭐 가성비가 좋은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K-뷰티의 세계적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
1: 네, 그 지난 5월 29일 지난주죠. 이 화장품 판매 회상 매장 이 올리브땡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요 첫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0: 아, 미국에도 매장을 열었어요?
1: 네, 그래서 이 두세 시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0: 이야.
1: 네, 요 매장의 특별한 점은요,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 한국식 뷰티 소비 방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요 체험형 매장이었다고 하죠.
0: 오, 좀 구체적으로 한국식 뷰티 소비 형식을 경험한다? 네. 뭐 어떤 거를 그러면 하는 건가요?
1: 메이크업을 해주기도 하고요. 예. 여러 뷰티 제품을 체험해보기도 하고 어떤 뷰티의 제품이 나와 어울리는지를 진단해주는 컨텐츠들도 제공하고

0: 고급스럽고
1: 네 맞습니다.
0: 뭐 화려하고 네. 비싸고
1: 비싸고 전통이 있죠. 예. 그렇다면 일본 화장품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나요?
0: 일본 화장품은 뭔가 기술력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 기술력이 좋고 정교하고 섬세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네. 그리고 미국 화장품은 뭔가 시장이 크고 대중적인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 화장품은요. 트렌디하다라는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한국 화장품이 트렌디한 매력이 있군요. 앞서서 프랑스, 일본, 미국 화장품 얘기할 때 네. 화장품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은 다 나왔다고 봤거든요. 야, 이 한국 화장품 이거 없겠는데? 뭐 가격?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트렌디한 것이 매력이고 경쟁력이네요.
1: 네, 그래서 이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해서 남기는 콘텐츠를 보면요. 항상 새롭다.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만들어낸다. 요즘 유행하는 성분과 제형이 빠르게 나온다 등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0: 아, 순발력이 좋다는 거고

0: 반영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업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교에 따르면요. 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화장품 회사들이 신제품을 개발해서 요 K-뷰티 브랜드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 SNS랑 사람들이 남긴 리뷰 그리고 검색어가 어떤 것들이 말을 하는 거죠.
0: 아, 손이 빨라.
1: 네.
0: 우리 흐리는 하는 말로 그 일머리.
1: 맞습니다.
0: 일머리가 있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1: 속도 차이가 무려 이 1년 이상이 나고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1: 네.
0: 그럼 18개월, 1년 반 걸려서 제품 출시하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 트렌드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장사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화장품들은.
1: 그래서 우리 한국 화장품들이 다른 화장품들을 따라잡고 있는 거죠.
0: 그래요. 아 근데 3개월이라는 시간은 뭐 길다면 길겠지만 어느 하나 제품을 만들고 출시하는 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정말 아까 앞서서 해외 사용자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제품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유행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요 K-뷰티 브랜드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 SNS랑 식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예를 들어서 이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 최근에 뭐 콜라겐 마스크의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들이 빠르게 이 콜라겐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거죠.
0: 대단한데요.
1: 네, 그래서 이 K-뷰티는요 소비자의 욕망이 이 완전히 대중화되기 전에 이 소비자의 욕망이 막 형성되는 시점에 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우와, 밥 하려고 쌀 씻고 있는데 이미 밥상을 다 차려놓은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대단합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인다. K-뷰티.

0: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언약이 늦어가니 듣고 왔습니다. 그냥 언약은 늦어가지만 K뷰티 정말 발빠르게 전세계 시장에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다현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K뷰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K뷰티의 이런 빠른 감각,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1: 네, 이 K뷰티의 빠른 감각은요, 회사 내부의 구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0: 회사 내부 구조?
1: 네, 이 주요 구매층,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실제 소비자와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 비슷한 SNS 감각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한다고 하죠.
0: 아, 그렇군요. 요즘 20대는 어떤 화장품 좋아해? 좀 찾아볼게.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1: 오, 네, 맞습니다.
0: 내가 20대야 이러면서.
1: 네, 이 20대 직원들은요, 자신이 직접 쓰고 싶고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고 SNS에 공유하고 싶은 제품을 기준으로 이 제품을 기획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0: 오, 멋지네요.
1: 뿐만 아니라 이 매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0: 그래요.
1: 이 손님들이 와서 요즘 어떤 마스크팩이 좋아요? 아니면 틱톡에서 본 그 제품 여기 있어요? 라고 묻는 것들이 다들 이 시장

0: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1: 그래, 외국에는 없어요?
0: 외국에는 많이 없다고 해요.
1: 아, 그렇구나.
0: 네, 나의 얼굴 톤을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색깔을
1: 뽀송뽀송해지고 막 이러면 한국에 떠왔지. 이렇게
0: 네.
1: 되는 거네요.
0: 네, 정확합니다.
1: 이야.
0: 네.
1: 진짜 뷰티 관광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네요.
0: 국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의 전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진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피부과 시술

상허도 원천도문 천하구주 산천초목 그려내니 지도문 대배이기 기경 상천후억 강남 풍월 한단 동정명월 화창언디 장부절개 송금단 등태산소 천하의 공부자의 대단 남양초당의 경조운디 천하의 흥의 와룡단 옥경선관 금선이 오천고 일월의 명주라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 화계상은 보르다 아래 포도문, 화란 춘성만 화방창, 봉접 풍분 화초단, 꽃수풀 저까지 얼클어졌다는 출문, 통영칠 자기 대반호 안성유기 대전문 강구연월 격양가우 배부르다 한포단 알뜰 사랑정 능인달 퍼리고 가기 중 가는 짐 허리 안고 가지 말라 도리불수 임보내고 홀로 앉아 독수공방의 상사단

대문 매매 흥경 갑사로다. 절개 있는 보초단 구십 노인의 아룡주. 두드럭 꾸뻥 말꿉장단 서부렁 섭적 시발랑릉 뭉가 뭉가 구름양단 청사 홍사 퉁견이며 백랑릉 고라사주 통이주 방이주 해남포 도리마당 포봉기 삼성.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은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 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9일엔 대한민국 3대 아리랑 보존회 공연, 6일엔 명인 명창들의 깊이 있는 아리랑 무대, 그리고 7일엔 국악밴드 초동과 국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는 6월 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총 1,300이 가볍게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국악주간 동안 국립국악원에서도 전통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공연과 전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선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가 펼쳐지는데요. 첫날이 악당에서 축하공연과 공로상 수상식이 진행됩니다.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선 6월 5일부터 당날인 11일엔 현대적인 해석을 더한 오늘의 산조가 이어지는데요. 같은 기간 풍류사랑방에선 관조2 나를 비추어보다도 진행됩니다. 이정은 명상가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 11일과 12일엔 예약당에서 특별 공연, 종묘, 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펼쳐집니다. 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종묘제례악과 사직제례악을 한 무대에서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악주간을 맞아 전국 각 지역의 소속 국악원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전남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에선 6월 4일부터 6일까지 2016 굿음악 축제가 열리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 구세 세계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